装下愤怒和悲哀。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7월 열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변 민족융합커피창의대회가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장백산 백초원이 인삼산업에 새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시질병 예방통제중심에서 광범한 시민들이 출처가 불명한 야생버섯을 채취하거나 구매하고 식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8월 20일 한 잔의 동심커피 중화민족 한가족 연변 민족융합커피 창의대회가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민족사무위원회 주상무국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 및 관광국, 운남성보산시산업은관리위원회, 연길시 정부에서 공동 주최했습니다. 부주장 윤조희가 환영사를 하고 보산시 정교 부주석이며 시공상연합회 주석인 온사홍이 축사를 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연길 바리스타 국가급 로무 브랜드 전문 추천 속의 숏 영상이 방영됐습니다. 이어 보산시 커피산업협회와 광동성 강문시 관련 책임자가 각각 커피 원료산업과 커피 설비제조산업을 둘러싸고 전문 추천 소개를 진행했으며 연변 주커피문화교류발전협회가 연변 커피산업의 향후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연변과 보산 두 지역 커피산업협력 대상 체결식이 진행됐으며 연길 보산 커피 문화 전시중심 대상도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와 여러 민족의 문화, 지역 특색을 창의 커피 제작에 융합했습니다. 모두 30명의 선수가 한 무대에서 기량을 겨뤘으며 예선을 거쳐 6명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주제 부합도 문화 융합, 창의적 표현 등 여러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신중식 사슴커피, 인삼커피, 송이버섯커피 등이 각각 1, 2,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커피 문화 장터도 마련해 전통 브랜드 상가와 무형 문화재 관련 상가들이 전시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커피 산업과 본토, 민속문화의 다원화 련동을 실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속문화공연 등도 진행해 커피 경기와 민속문화, 문화관광 체험의 깊이 있는 융합과 쌍방향 상호 촉진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연변이 관광을 통한 세 가지 교류 촉진 계획 시범도시 건설 과업을 관철하는 혁신적인 실천이자 연변과 운남 보산의 지역 간 산업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두 지역의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협력상 생애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은 연길시 현급도시 커피의 왕 커피산업 토대에 의탁하고 커피를 뉴대로 삼아 운남 보산 등 커피 주요 산지와 손잡고 여러 민족의 경제적 상호 융합, 문화적 융합과 인재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히 수립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하고 민족 단결 진보와 변강 특색 산업의 고품질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0: 연변 본토에서 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일체화한 종합성 식품기업인 장백산 백초원은 본토 자본 우세와 기술 혁신 실력에 의탁해 올해 여러 가지 인삼계를 명절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는 바 대중들의 추석상에 특색을 더하고 길림 특색식품과 문화관광기념품의 금자 간판도 독빛냈습니다. 생산 작업장에서 기자는 자동화 생산 라인이 고속으로 가동되고 노동자들은 분류, 포장, 품질 검사 등 절차를 질서 있게 진행하면서 수출용 월병 가공 마무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판공실 주임 장현진은 올해 추석 제품 생산은 7월 초부터 이미 시작되는 바 올해 인삼계를 월병에는 인삼 견과류 월병, 인삼 장미 월병, 인삼 련용 달걀 노란자 월병, 인삼 대추 월병 등이 있는데 이 제품들은 올해 출시한 여러 약식 동원계를 월병 제품 가운데서도 비교적 특색 있는 계를 제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수한 제품은 탄탄한 생산 실력과 엄격한 품질 통제 체계에서 나옵니다. 장백산 백초원은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32년간 식품 분야에 깊이 뿌리 내려왔는 바 8,000여 평방미터의 생산기지와 국내 선진 수준의 자동화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은 시중 식품 안전 취저선을 엄격히 지키면서 전 과정에 ISO 9001과 HACCP 두 가지 국제 관리 체계 표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료 구매와 생산 가공에서 완제품 출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리를 규범화해 관리하면서 제품 품질의 생명선을 확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제품 품질에 힘입어 기업은 연속 12년간 해외 시장을 꾸준히 개척했으며 제품은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및 유럽과 미국 시장에 수출되고 있고 연간 수출 판매액은 1천만 원을 넘어 국제식품 시장에서 염전 품질의 통용증을 얻었습니다. 염전 유업식품유한회사 판공실 주임 장현진은 현재 수출 주문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 러시아 수출 고객이 새로 늘어 올해 수출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식품 생산 가공이라는 주된 분야 외에도 기업은 농업 더하기 문화 더하기 관광 융합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염전 민속문화와 길림 특색 농업 자원에 의탁해 식품 더하기 문창 쌍방향 발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무첨가 건강 음료, 지역 특색 과자 등 다양한 제품 체계를 잇따라 개발해 했으며 얼린 사과배 협객 본토 원작 IP 문창 제품도 출시해 염변의 지역 문화를 특색 제품을 통해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염변 유업식품유한회사 판공실 주임 장현진은 현재 회사가 주로 연구개발하는 방향은 상황버섯을 일반 간식으로 개발하는 것인데 상황버섯을 과자와 떡게를 제품에 접목해 심층 가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 했습니다. 염변 특색 산업 승격의 새로운 기회를 맞아 장백산 백초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으로 잠재력을 발굴하고 우수한 품질로 본토 농식품 브랜드를 빛내며 염변 특색 식품 산업과 문화 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1: 근일 시시장 감독 관리국은 연변 황소 지리 표지 특색 브랜드를 보호하고 공평하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변 황소 전문 기법 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불고기점, 샤브샤브점, 생고기 경영업체 등 중점 업태에 초점을 맞추고 지리 표지 기법 표준에 따라 전면적인 조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법 일꾼들은 경영 주체의 지리 표지 사용 권한 자격을 엄격히 확인하고 무허가 사용, 사용 권한 기한 초과, 규정 위반 표기 등 행위를 엄하게 조사 처리했습니다. 또한 매장 간판, 메뉴와 가격표, 온라인 매장, 선전 포스터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상가들이 규범적으로 표기하고 별도로 가격을 명시하도록 독촉했으며 자격이 없는 경영 주체가 제멋대로 연변 황소 지리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용류의 원산지 추적과 품질관을 엄격히 틀어지고 검역 증명, 도축 증빙, 입고 장부를 하나하나 확인했으며 원산지 추적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상가는 연변 황소로 표기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방과 창고 구역도 현지 검사에 소고기 보관 조건과 신선도를 확인하고 요식업종의 모호한 표기, 허위 선전, 소비 오도 등 규정 위반 행위를 정돈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교육과 처벌을 결부하는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기법 일꾼들은 표식이 규범적이지 못하거나 장부 기록이 완전하지 못한 등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상가에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속여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리반 조사 처리해 감독 관리의 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0: 그늘 연결 도시관리부문은 주택 소구역 공공수익 전문조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통신 운영업체가 소구역에 신호철탑을 건설하고 임대료를 지불했지만 관련 자금이 소구역 공공수익에 귀속되지 않고 물업기업 계좌, 심지어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물업관리 관련 법률 법규를 엄중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8월 20일 시도시관리행정지법국은 시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대와 연합해 물업기업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통신철탑 임대료를 점용한 문제를 둘러싸고 철탑 임대료 반환 현장회를 소집했습니다. 20여 개 물업기업 관련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길림성 물업관리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업주 대회의 결정 또는 업주 공동 결정을 거치지 않고 그 어떤 단위와 개인도 공유 부분을 이용해 경영 활동을 전개하거나 공유 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서구역 통신철탑 임대료는 전체 업주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공수익으로서 업주들은 법에 따라 자금 수입 지출에 대한 알 권리와 사용 결제권을 향유하며 무릎회사는 사사로이 가로채거나 점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도시관리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시에서 철탑 임대료와 관련된 주택 초고액은 59개, 무럽기업은 42개, 철탑은 116개이며 루계 임대료는 282만 원입니다. 조사 확인 결과 반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57개 소구역, 112개 철탑, 273만 원입니다. 현재 일부 자금은 이미 반환됐으며 아직 154만 8천 원이 반환 작업 중에 있습니다. 회의에서 도시관리부문은 소구역 공공수익의 규범적인 관리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 무럽판공실 주임 서계는 철탑 임대료를 반환하는 것은 우리 시 전문화 무럽 소구역에서 공공수익을 정확히 사용하도록 규범하고 무럽기업과 개인이 공공수익을 침범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소구역 공유 부분에서 공공수익이 발생하면 먼저 공공수익의 내원과 금액을 소구역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공시해야 하고 이 공공수익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업주대회를 열어 공동 표결을 진행하고 표결에서 동의한 뒤에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8월 하순이 들어서면서 삼림의 온도와 습도가 알맞아 각종 야생버섯이 집중적으로 생장, 번식하는 거봉기에 접어든 동시에 야생버섯 식중독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시질병예방통제중심은 광범한 시민들에게 출처가 불명한 야생버섯을 채취하거나 구매, 식용하지 말고 중독 사고 발생을 엄격히 방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예방통제부문 사업일꾼의 소개에 따르면 대부분 맹독성 야생버섯은 식용 가능한 야생버섯과 외관이 매우 비슷해 육안으로 색깔을 구별하거나 기존 경험에만 의존해서는 정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산에서 버섯을 채취한 경험이 있는 번지 촌민들도 잘못 채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일꾼은 특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AI 이미지 식별 소프트웨어로 야생버섯의 독성 여부를 판별하고 있지만 이런 도구에는 식별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색깔이 선명하지 않은 버섯은 독이 없다. 벌레가 먹은 버섯은 먹어도 된다. 고온에서 오래 끓이면 독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등 민간 감별 방법도 과학적 근거가 없기에 함부로 믿거나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일부 맹독성 야생버섯 중독에는 사람을 쉽게 현혹시키는 가성회복기가 나타납니다. 잘못 먹은 초기에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가벼운 위장 불편 증상만 나타나고 잠시 휴식한 뒤에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독소가 간과 신장 등 주요 장기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있어 이후 갑자기 여러 장기의 기능 부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독버섯 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그 어떤 야생버섯도 채취하거나 구매, 식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조리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독버섯의 독성을 제거할 수 없기에 요행 심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독버섯을 잘못 먹어 중독됐을 경우 즉시 120에 전화하거나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며 의사에게 잘못 먹은 상황과 시간,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또 가능한 먹지 않은 버섯 견본이나 사진을 제공해 의료기구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고국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0: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봄, 희망의 봄.
0: 가사입니다. 봄은 희망의 봄입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사랑의 씨앗 돋아 따스한 햇살처럼 수줍은 사랑을 해요. 여름은 눈부신 여름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사랑이 짙어지고 눈부신 햇살처럼 열렬한 사랑을 해요.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탄 인연입니다. 김문우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김문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우리의 눈 건강은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력이 1.0에 도달하기만 하면 눈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출생부터 생명이 끝날 때까지 눈 건강은 전 생명 주기에 걸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진시 안과병원 시광센터 주임 리리어화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0세부터 8세까지는 선천성 눈질환을 예방하고 사시와 약시의 검진을 잘해 근시 발생 위험을 줄인 것이 중요합니다. 8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 시기는 근시 예방 통제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이 되어 안경을 착용해 시력을 1.0으로 교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18세부터 40세 사이의 이 단계에 장시간 영상 단말기를 사용하면 시력 피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기 쉬우며 심지어 굴절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시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시, 원시 또는 란시가 없어도 기능성 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이 되어 로안 단계에 접어든 후에는 단순히 돋보기 안경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등 연령 관련 눈질환을 예방하고 시각 상태를 젊은 시절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장수하는 사람들은 목에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목은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위로 그 변화가 쉽게 감지되고 신체의 전반적 건강 추세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목은 네 개의 특징이 있답니다. 먼저, 정상적인 색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목 부위의 피부는 평평하고 매끄러우며 뚜렷한 색반, 침착 혹은 붓기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피부색, 햇빛, 글림, 체온, 정서 등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일부 사람들은 노란색을 띠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붉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종기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목선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고 일반적으로 이상한 종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목 부위에는 갑상선, 인후, 기도, 식도, 림파절 등 많은 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의 병변은 부피 증가로 인해 목 공간을 차지하고 목 부위를 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연암입니다. 건강한 목은 자주 유연하고 큰

0: 38cm를 넘지 않고 건강한 성인 여성의 경우 35cm를 넘지 않습니다. 네,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저혈압이 발생할까요? 네, 약물 치료는 고혈압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많은 환자들이 약물 사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매일 혈압약을 복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압이 점점 낮아져 결국 저혈압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항고혈압제의 종류와 용량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사용을 규범화하면 혈압을 기준치에 안정적으로 도달시켜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저혈압의 발생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혈압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혈압이 떨어지면 약을 끊는 환자도 있지만 고혈압은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합리적으로 혈압약을 사용하면 부작용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환자는 부작용이 생길까봐 약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일부 환자들은 자신의 혈압이 잘 조절되기에 정기적으로 제진을 바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정기적인 제진을 통해 의사는 병세의 진행 상황을 제때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조정해 합병증의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암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서일까요? 네, 간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서 병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지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간암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암은 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발생하는 암입니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상당수 환자에게서 건강검진이나 정기 추적검사 과정 중 우연히 간암이 발견됩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우배 통증과 원인 모를 체중 감소, 황달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미 병기가 2기 후입니다. 간암 진단은 복부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한 뒤 이상 소견이 있을 때 CT나 MR은 음주뿐만 아니라 만성 간염과 지방간.
1: 드라마 같은 삶이란 건 어느 정도 예고가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내일은 내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모레는 가장 밑바닥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생각대로 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고 생각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는 환경에 때론 고정된 생각만 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나 자신은 사라지고 외부의 환경만 남아서 이리저리 상황에 휩쓸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 때문에 오직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다시 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희망입니다.

0: 이번 순서에는 서품 아내의 유혹 보내드립니다.
1: 또 그 여 올랐구나. 아니라고. 다시.
2: 그래라고.
3: 구경 한번 어찌니. 야 잘했다 잘했다 좋다 좋다 좋다. 야 근데 하필 왜 이 집으로 나온 말이다요.
2: 어 자기 어 오늘 이제 최고 봤지 뭐. 어 어 엄마 손으로. 엄마 손으로는 어째? 어 38절이구나. 어 알았어. 어 저녁 6시? 오케이.
1: 지민아 누구 왔대야? 문 열어라.
3: 아 아버지 가서 요시 없네. 지금 바쁜다.
1: 야 아버지 지금 화장실에 있는데 좀 봐야. 빨리 들어라.
3: 아 신경 쓰 시시야.
1: 흘렀어 어 친구야 무슨 일이야? 야 아니 무슨 똥타마늘이 38절에 딱 하면 이래니? 사장님 알 된다. 오늘은 내 집에 있어야 된다. 야 알아 봐라. 야 영옥이 나오면 내 가고 영옥이 아예 없는 내 아이가 아니 사람 보긴 좀 걔 어디서 만난다니? 알았다 6시에 내 딱 거기를 갈게. 어 알았어. 저 사람이 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나 몸 빼야지. 어 알았다 갈게. 야, 또 오랜만에 영광이를 보게. 야, 이게 정말, 야, 일어나.
3: 아, 정말. 나 지금 바쁜다.
1: 여자랑 이게 펄쩍 해갖고. 아, 야, 좀 나가 사람이랑 만나면 그래라. 무조개야, 거미줄 치겠다서.
3: 야, 굴사라도 내 6시에 나가는데 어쩌 자꾸 그러니까, 야, 정말.
1: 6시에 나간다겠니? 지금 이게 몇 시라고? 무조개라고? 네 6시에 나간다고?
3: 예.
1: 어디로 가니?
2: 아빠, 우리 남자친구 어. 나를 38절 세준다대.
1: 저거!
2: 예?
1: 잘 됐다. 야, 아, 그래 뭐 오늘에 너네 엄마를 딱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대접하고 오래오래 재밌게 놀아라. 아빠는 오늘의 영옥이를 책임져야 된다.
2: 영옥이?
1: 영, 어? 뭐?
2: 그 영옥이 누긴가?
1: 여기 뭐?
2: 그 영옥이 누긴가?
1: 야, 어째야 되나?
2: 이제 영옥이 누긴가?
1: 영옥이 게 어디? 자. 받아라. 요거 가지고 가서 이제
2: 예.
1: 엄마 마시는 거 많이 사드려라. 어?
2: 알았습니다. 어, 그렇지. 아빠 세세.
1: 그래. 어.
3: 아니 아버지.
1: 어제 이래 나 어제.
3: 아 이게 아닌데. 어제 그러니까?
1: 오늘이 청매야.
3: 어제.
1: 아빠 이제 밖에서 귀신 봤다 복도에서.
3: 아 무슨 소리라가? 비키 내 잡으셔.
1: 야 조심 말라 야.
3: 예?
1: 어 귀신 있다니.
3: 엄마, 아빠 이
1: 열심히 말라세, 야. 야, 여연의 계단이 무섭게 지붕 이렇게 막 쳐들어와 이래나.
3: 아빠, 엄마 옳지? 엄마 맞지?
1: 아야야야, 이 무슨 목강터지 신으시고.
4: 음악 그만 띄우셔, 어지럽습니다, 또. 아야, 어째 한 곱 해둔 게 또 빈혈이 온다, 이거.
3: 엄마, 여기 앉으셔.
1: 엄마야.
3: 엄마

0: 하신다.
1: 여보.
2: 어야.
0: 어째.
1: 우리 밥에 딸.
0: 예, 엄마.
1: 엄마 맞아?
0: 예.
1: 엄마 좀 안 쓸게요.
0: 예, 빨리 앉으셔.
1: 예. 아우야, 어지럽다.
0: 나 진짜.
1: 엄마야, 이 밥에.
2: 야, 이 큰 소파로 혼자 싹 찾으라고.
1: 어째 오늘따라 너네 아버지 소리 귀엽니?
0: 귀엽다고?
2: 네.
0: 귀엽지 뭐. 아,
1: 여보.
2: 에?
1: 여기 와.
2: 에이, 야, 여러분, 내 좀 서 있는 게 낫지.
1: 어쩌다고 말을 시키까? 여기 와, 앉아.
2: 아, 이 아도 있는데, 그 창피하게, 그치?
1: 아니, 앉아.
2: 너 돌아서 있어라, 이런 거 보면 많이 되니.
1: 저런데, 저런데, 저런데, 저런데, 저런데, 저런데, 저런데, 어머니.
0: 이런데, 아버지.
1: 어머니. 아, 야, 깜찍해 죽겠다. 저, 밥에 딸?
0: 예, 엄마.
1: 야, 우리 여보. 내 퀴즈를 한다 내겠어.
0: 퀴즈?
2: 갑자기?
1: 잘 봐라. 아, 또 일어나야 돼.
2: 어구야.
1: 됐다. 내 어디 배난데 없는가 잘 봐라.
0: 배난데?
2: 또 그이 올랐구나. 아니라고.
1: 다시.
0: 예, 그러고.
2: 설마, 제, 둘째 가셔서? 뭐야.
1: 내가 좀 아빠지 무슨 둘째. 다시. 마지막이다, 마지막. 예. 다시 잘 봐.
0: 아, 아빠.
2: 에?
0: 엄마 머리를 했지, 머리.
2: 어?
0: 머리.
2: 야, 이 머리, 이, 잘 됐다.
0: 잘 됐습니다. 잘 됐다. 반발에 어울린다, 엄마.
2: 말은 막 반발하구나.
0: 이야.
2: 머리를 했구나.
1: 딩동댕.
0: 아싸.
1: 정서.
2: 지름나.
0: 지름났습니다.
1: 또. 이번엔 힌트.
2: 힌트.
0: 빨리.
2: 야, 아들이, 이 나쁜 아들이. 아니 누구야 이게?
0: 어째?
2: 사람 잡자고 들었구나 야네 이게.
0: 예?
2: 어떻게 사람 입술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잡아치니?
0: 아빠
2: 어디가 또 싸면서? 아들 나랑 바깥에 나가서 쌈지거리야 막 하면 그래서 이렇게 얻어 맞고 들어온다는데 이렇게 그럴 때나 좀 집에서 나를 이래 귀 들고 든 것처럼 간을 그렇게 귀 들게
0: 야
1: 어째 오늘 입술을 집중적으로 칵 털어야할까 어째?
2: 아니 난
1: 아우 신경 쓴 게 또 매겼다.
0: 엄마 빨리 앉으셔. 엄마.
1: 밥에 딸.
0: 예 엄마.
1: 여보.
2: 야.
1: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0: 38절.
2: 오 우리 또 드사켄에서 땅 참하네 땅 자식. 38절. 여성들이 명절.
0: 엄마 명절.
2: 그렇지.
1: 다 아는구나.
0: 예. 근데 어머니.
1: 응.
0: 야 이 단발이 최고인다.
1: 무슨 또 그렇게 까지고 부끄럽다.
0: 엄마, 그래서 오늘이 38절이제.
1: 어.
0: 그래, 엄마하고 아빠가 그 둘이 어긋하게 보내라고. 내 나가자고.
1: 괜찮아.
2: 괜찮아.
0: 개?
1: 물 둘이는 어쩌든 라우포 라우치야.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거기서 내 옆에 딱 있어, 알았지?
0: 예, 알았습니다.
2: 그럼 뭐야, 준비할 게 없나?
1: 무슨 좀 어렵다. 저, 그 뭐야? 저녁은에 오늘에는
0: 예.
1: 38절이 돼서 우리 법의 딸이 좋아하는 샹라루스.
0: 그건 엄마 좋아하는 것 같은데.
2: 아, 제일 좋아하는 게지.
1: 어쩌다 그렇게 태클 닦아?
0: 아이, 맛있지, 엄마.
1: 우리 여보 좋아하는 홍소로.
0: 아빠 돼지고기 안 먹지?
2: 난 냄새만 맡아도 망이래. 홍소로 제일 맛있지. 홍소로 맛있지.
0: 좋습니다.
1: 어째 자꾸 이렇게 오늘까지 미지간지까? 회 좋아하는 류르딸, 당추 배구, 이렇게 저녁에 준비하겠다는 거.
2: 제시로만 통고 잡았다고.
0: 엄마,
1: 어.
0: 오늘에 그래, 풀채는 또 없단 말이지.
1: 야를 봐라. 명절인데 무슨 풀채야? 명절엔 역시 고기지 고기.
0: 야.
2: 야 그래 뭐 우리 집은 맨날 명절이구나. 내 고기처럼.

0: 엄마, 자꾸 아빠로 그러지 마셔.
1: 어째?
0: 네, 뭐 준비하겠습니다.
1: 무슨가 너는 준비를 했니 또?
0: 기다리셔.
1: 알았다.
2: 좀 빨리 나와라.
1: 무슨가 또 아들 없이 준비를
0: 했어. 요소는 꽃이라네, 생활에 꽃이라네.
2: 꽃이라네.
0: 엄마, 사팔자 축하합니다.
2: 축하. 감동 받았다.
1: 우리 딸이밖에 없다.
0: 엄마 다음 되지 뭐?
1: 돈 좀 쓰면 무슨가 이런 거 준비했다니.
2: 축하.
0: 엄마 축하.
1: 일 나 그대로 있다는 게 그거 축하하고 박수 칠 줄밖에 모르지 뭐. 그거 뭐 하겠습니까?
0: 야 엄마
1: 감사하다.
0: 엄마. 사실은 이것은 내 준비한 게 아니고. 그 내 남자친구 준비한 겐다. 아까 전화 와서 38절이라며 어머니한테 선물 드린다며 이렇게 또 꽃을 보내왔습니다.
1: 아우, 간 어째 그렇게 착하다니. 무슨 엄마 그까지 준비하면 그랬다니. 아주 정말.
0: 아, 옳다. 그래서 말인데 아까 전화로 말하는 게 6시에 또 만나자더라 말인다. 그래서 내 아이 나가자고.
1: 가라.
0: 가도 될까?
1: 가라.
0: 아이, 엄마 나 아이 나가게. 엄마 38절인데 네.
1: 어렵다. 가라.
0: 진짜?
1: 가라. 참으로.
0: 예.
1: 여자들은 남자를 기다리게 해서 아이들 빨리 가라.
0: 알았습니다 엄마. 근데 진짜 간다 예.
1: 가라. 가서 우리 미래 사이한테 꽃을 감사하다고 꼭 전해라.
0: 야 무슨 벌써부터 막 미래 사이라며 이랄까.
1: 야 이리 봐라. 이런 인품이면 나는 합격이다. 그런데
0: 합격이라고?
1: 합격.
0: 알았어 내 가겠어.
1: 빨리 가.
0: 알았어 엄마. 38절 잘 쉬고.
1: 가라. 빠이빠이.
0: 알았습니다. 오늘 머리 좀 하고.
1: 머리 감 좀 잘 기래라.
0: 예예예. 예.
3: 남자친구 이게 야 속이 깊은 나라인데 가만히 보면.
1: 그렇지? 날 보지 마셔.
3: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0: 엄마. 아빠.
1: 우리 딸.
0: 내 손아. 그래 두 분이 어부하게 잘 보내셔. 예.
1: 알았어.
0: 빠이빠이.
3: 가자.
1: 빨리 가자.
0: 아빠 어디 갈까?
3: 아고, 아이 밤이 우두분데 그 아로 혼자 내보내는 거지? 사람 좀
0: 야, 내 다 코골레 이롭다고 엄마를 패하셔.
3: 야, 지금 나쁜 사람들이 얼마 많다고?
0: 빨리 가서. 엄마를
1: 앉으셔. 오늘따라 어디 가지 못해서 요래 엄청 뛰는다나 때려봐 나면.
0: 아 맞다. 엄마, 내 원래 아이마라가 했는데. 아까 그거 샤워하며 전화 통화하는 거 딱 들었는데 동창돌이 어느 삼, 아 동창모의 삼촌들. 거기다가 뭐 용어기 생기냐면서 무슨 어느 시대인지 모르게.
3: 야 신기질라 재미 다 떨어진다.
0: 빨리 아빠 갈게.
1: 너무 팍 떨어져.
3: 아유 오늘은 멋있게 딱 달고 나가서 했는데 뭐야 이게.
1: 딱 뜨다 쬐뿌려라 그거 저 콱 그저
3: 사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1: 밑에 와 앉으셔.
3: 아니 더워가지고
1: 앉으셔.
3: 아, 우주에라 밑에 집에서 올라온단데.
1: 오늘은 38절인데 동무들 그저 그 동체들은 그 영옥이를 만나지 못해서 오분에 오날라.
3: 아니 뭐 이게 영옥이 말하면 그래.
1: 우리 법에 따른 꽃이라도 준비했어. 동무들 뭐 준비했을까. 그저 그 동체들 만날 생각이 그저. 사람 뭐하니?
3: 여또 선물해서 딱 아이고. 사람 보기는 오늘 기다려 그냥.
1: 뭐 산 오달라 기다려다 오달라 무슨 배달 기다려다 하필 내 기다려도 아무것도 없더구나. 내 무슨 팔자야.
3: 왜? 보. 잠깐 보. 어디서 딱 보던 게 옷이 같지 않소? 단체보?
1: 아 이게 내 장례대 손시장 앞에서 곱단 옷이 아닌가?
3: 딱 그게다. 아 세상에.
1: 아 이렇게 그저 곱다가도 믿고 밉다가도 곱단 되거든.
3: 빨리 들어가 입어봐. 야, 내 이 여자들은 정말 선물 싸서도 아이 되고, 아이 싸서도 아이 되고, 가사 어디가 더 싸, 빵빵 싸 뱉어버리고 말아.
1: 됐음, 됐지? 너무 나 잘 모른다.
3: 모르다.
1: 이게 내한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싸웠을까? 그저 또 그 동차 영웅이나 주다고 싸웠을까? 그래 왜 요런 작은 거 싸웠을까?
3: 타격 받아라 그래서 타격 타격. 아이 제 생각해보 쟤야 이렇게 공지 아이하고 아 묵을 거 그저 묵기 싶은 대로 다 묵으면 나중에 이게 싹 병으로 돌아온다 이제 병으로.
1: 내 무슨 병이 있다고 그랬어? 예? 내 무슨 남들보다 그저 고혈압이 좀 더 있고 심장 고비 좀 더 들어찼고 동풍이 조금 있고 내기랑 또 뭐 있어 당뇨병 좀 더 그저 그런 덕분이지. 내 뭐 있어 있을까 남들보다.
3: 아우야
1: 아르다 보셔 내 체격이 바깥에 나간 다 표수이지.
3: 그치? 제 건강하다면 우리 오늘부터 요 신체 단련하고 그 다음에 요 식단 조절 딱 하면 좀 결심하겨 살을 빼겨. 어?
1: 내라고 빼기 싫어서 빼기 싫어서 아이 뺄까?
3: 그래.
1: 맨날 혼자서 식단 조절 혼자 운동하면 내 심심해 뭐하고.
3: 아가 이제부터는 내 딱 옆에서 딱딱 체크하면 운동할 때 혼자 심심하면 내 같이 할게.
1: 무슨 게라고?
3: 같이 할게. 할 수 있지?
1: 할 수 있다.
3: 할 수 있다.
1: 할 수 있다.
3: 그렇지. 아이고.
1: 너무 같이 한단 말이지.
3: 그럼.
1: 아우 야 고마워. 어지다. 엄마.
3: 닭똥집이 먹기 싶구나. 요거 버리.
1: 요거 봐라. 요거 요런 때 그저 딱 맞아.
3: 농담이야. 농담이. 그래 멋지게 먹을 준비야. 내가 가서 더 뭐야. 나 좀 어째.
1: 아이.
3: 응?
1: 오늘은 둘째.
3: 둘째.
1: 둘째 먼저.
3: 어 지민아.
1: 아 둘째.
3: 야 빨리 집어오나 지금 일이 생긴다. 큰일 난다. 집어오나 빨리.
1: 지민아 천천히 오나.
3: 너네 엄마를 야 지민아.
1: 둘째.
3: 지민아. 야.
4: 내 곁에 10명이 있든 1명이 있든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10명보다는 내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인생은 더없이 풍요로워집니다. 다시 한번 쉽게 얘기를 드린다면 많은 친구 10명보다는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나는 큰 복이라는 걸 뜻합니다. 네, 오늘도 해피라디오와 함께 해주신 저희 해피라디오 애청자분들 너무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다.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노래 교실 코너로 40분간 함께 즐겁게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윤영민, 한동해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황혼의 노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킹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예전에 배웠던 노래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향기 보내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4-34번, 794-34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세상의 향기 보내자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434번, 79434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황혼의 노래, 리란 가수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혼의 노래입니다. 아래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과 황혼의 석양 빛은 우리네 인생.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빛은 청춘의 산단에.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빛은 우리네 인생.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빛은 우리네 인생. 우리 모두 인생을 빛나게 살자. 우리 모두 인생을 빛나게 살자.

네, 윤영민 한동의 작사, 리룡파 작곡, 리단 가수의 황혼의 노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번, 7926번입니다. 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0: 저는 윤영민, 한동해 작사, 리드용파 작곡, 리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 79262번입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네, 노래마다 오늘 노래교실 코너로 윤영민 한동예 작사 리룡파 작곡 니란 가수의 황혼의 노래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 792-6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노래 한마당과 함께하는

0: 아니,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를 둘러싼 그림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요. 당신을 데려간 슬픔의 검은 마차에서 작고 하얀 꽃들도 더는 당신을 깨우지 못하겠죠. 전사들은 당신을 되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당신께 찾아간다면 그들이 화를 낼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남자, 그 남자가 택한 복수의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
1: 그만
2: 곡이 좀 우울해서요.
1: 준호가 음악을 좋아해요? 요리에도 관심이 꽤 많던데 최상급 요리칼까지 갖춘 거 보면 그것도 두 자루씩이나.
2: 아니요, 한 자루예요.
3: 형사님, 태민이가 거짓말한 게 맞군요. 그나저나 여기에 추금기가 있다는 게 놀랍네요. 완전 골동품인데.
1: 준수는 의아하다는 듯 윤희한테 고개를 돌렸다.
2: 제가 선물했어요, 준호 생일에.
3: 리코더도?
1: 연뜻 준호의 손길이 자신의 귀밑머리를 쓸고 지나가는 것 같아 그녀는 더욱더 몸을 움츠렸다. 그의 키스는 따뜻했다.
2: 처음처럼 했죠.
1: 최근에 그녀는 그렇게 준호한테 주문한 적이 있었다. 그와 함께 잠자리를 하기 전까지 그녀는 한동안 성에 대한 상상을 단념했었다.
2: 방금 너무 좋았어.
1: 윤희는 귓속말을 하듯이 준호의 귀 옆에 살포시 입술을 갖다 댔다. 처음처럼 하고 속삭이고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댔다. 그녀는 준호랑 나란히 침대에 누워 천정을 올려다보며 얘기를 나누었다. 사랑 후의 대화는 언제나 식후의 디저트를 연장시켰다. 달콤했다.
2: 그때 왜 여기 왔어? 작년 겨울에.
3: 널 원했으니까. 그날 눈 왔던가?
2: 응. 상해는 눈 보기 참 드문데. 준호야, 왜 나랑 같이 잘 생각을 했어?
3: 갖고 싶으니까.
2: 나를? 가슴을?
3: 다 죄다.
1: 그녀의 가슴이 성적으로 매력적인 것만은 사실이었다. 운동으로 잘 다듬어진 잔 근육이라든지 그 때문에 느껴지는 탱탱함이라든지 새하얀 우유빛깔이 나는 색상이라든지 준호는 그녀의 가슴에 의의를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준호는 그녀가 입은 슬림티 밑으로 살며시 손을 넣어 가슴 위에 얹었다. 속옷 모델인 만큼 그녀의 가슴을 다룰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한 습관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0: 관이든 아니든 준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1: 윤희야, 걱정 마. 다 지나갈 거야.
2: 너만 있으면 돼.
1: 이건 내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야. 하나만 기억해.
2: 뭘?
1: 현실은 항상 한 가지 답만 줘. 난 그게 최선이 선택이라고 생각해.
2: 최선?
1: 어, 너에게도 나에게도.
0: 상례는 연속 며칠 고온에 시달리고 있다가 잔잔한 담비를 만났다. 진유는 빗물에 얼룩진 창문을 마주하고 생각에 잠겼다.
2: 저도 잘 몰라요. 들어봤지만.
0: 진짜 모르는 걸까? 그런 척을 하는 걸까? 진유는 준수더러 윤희를 미행하게 했다. 영어 문자 상하이 백스트리트라고 낙서한 그래피티만 그려져 있었다. 낙서라는 것은 진유의 생각이다. 준수는 멈춰서서 벽을 마주해 서더니 진유한테 말했다.
1: 그래피티는 낙서가 아니에요. 문화이자 예술이에요.
3: 그건 바스키아의 덕분이야.
1: 아, 형사님도 알아요? 아, 의외네요.
3: 그래피티가 있는 걸 보니 안에 힙합도 있겠지.
1: 형사님은 클래식적이죠.
3: 부처님 점은 아는데 부처님 손들어.
1: 롱담이죠.
0: 준수는 수사로 나온 김에 클럽에 놀러 온 듯했다. 계단을 내려가며 두 손을 머리 위에 들고 부처님 손들어 하고 높이 외쳤다. 윤희와 준수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윤희를 지켜보았다.
1: 왜 윤희를 의심해요?
0: 작근을 풀려며 왔다.
4: Are you ready?
0: 당연한 질문 마냥 윤희가 조금은 허스키한 목소리로 묻자 젊은이들의 환호 소리와 함께 드럼과 기타의 폭발적 사운드가 온 클럽을 부수며 공개 퍼졌다. 충격파는 강력한 퓨오리 바람을 타고 모든 것을 휘몰아쳤다.

0: 링킨파크의 인더엔드를 리믹스한 노래였다. 원곡에 비해 랩 부분을 줄이고 후렴을 반복적으로 넣어 펑크 스타일을 한결 더 강조했다. 눈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탄탄하게 다듬어진 그녀의 몸에서 역동적이고 힘있는 파워가 성난 홍수처럼 터져나왔다. 무단히 반복되는 리듬과 거칠고 파워풀한 압도감에 진위와 준수는 거의 경직된 상태로 서 있었다. 외국의 펑크 스타일에 비해 국내 펑크는 다소 부드러워 중성적인 인상을 주었지만 파워만큼은 장난이 아니었다. 후하고 겨우 숨을 내쉰 건 무대 후에 공연이 끝나고 나서였다. 모델인가 가수인가?
1: 목청은 가수급이 아니네요. 근데 록보다 더 격하네요.
0: 펑크는 록에서 탄생했어. 하지만 타락된 록을 비판했지. 록의 정신이 저항이라면 펑크는 록으로 록을 저항한 전대미문의 일이었어. 내려오며 내가 한번 저상에 가봐.
1: 알았어요. 이런 건 나한테 맡기세요.
0: 윤희가 무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준수가 먼저 가서 기다렸다. 뜻하지 않았던 만남이었을까? 윤희는 흠칫 놀라는 기색이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주말에 시장을 한참 돌다가 물엿을 파는 것을 보게 되었고 순간 어릴 적 추억이 문득 떠올라 망설임 없이 물엿을 한 봉지 사들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양념과 간식이 많아 예전만큼 물엿을 자주 접할 일이 드물지만 투명하고 진득한 그 모습만 보아도 옛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어릴 적 집에서 고추장을 담그는 계절이 오면 동네 엿장수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물엿을 팔곤 했습니다. 온 동네에 달콤한 옛 냄새가 살짝 퍼지면 아이들은 하나둘 집 밖으로 뛰어나오곤 했죠. 어머니도 그때마다 그릇을 들고 나가 물엿을 넉넉히 담아 오신 뒤 부엌 찬장 구석에 소중히 두셨습니다. 고추장을 만들 때 양념으로 쓰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 달콤한 물엿이 너무 먹고 싶어서 엄마 눈을 피해 젓가락 끝으로 진득한 물엿을 조금 떠서 돌돌 감아 입에 넣었는데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어찌나 좋았는지 지금도 그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 물엿을 보고 옛 생각이 나서 아이에게 어릴 적 제가 감아야 했습니다. 추억 속 달콤한 간식이 순식간에 골칫거리로 변한 웃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늘어붙다입니다. 끈적끈적하여 늘어나는 물건이 다른 물체에 붙다는 뜻입니다. 엿, 꿀, 풀 등 끈적이고 길게 늘어지는 물질이 바닥이나 그릇, 손 등에 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붙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끈적하게 늘어지며 달라붙는 특징까지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늘어붙다에는 또 한 곳에 계속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전에 동생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외출은커녕 하루 종일 방에만 늘어붙어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혼자 휴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밖에 나가 산책하거나 여행을 가자고 권유해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방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취미생활로 캠핑을 알게 된 뒤로는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주말만 되면 직접 캠핑 장소를 알아보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늘어붙다로 표현합니다. 단순히 앉아있다는 말보다 한 곳에 고정된 채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태도가 강조된 뉘앙스가 특징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
1: 국가 주석이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과 회담했습니다.
2: 습금형 총서기가 중요한 지시를 내려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을 창조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방글라데슈 대통령에 취임한 아람 길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2: 리강 총리가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을 만났습니다.
1: 미국이 이란에 경제 고립 신조치를 실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2: 뉴스요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2: 습금형 국가주석이 8월 24일 오후 북경인민대회장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과 회담했습니다. 습금형 국가주석은 24일 오후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의식을 갖고 요르단 하심왕국 압둘라 2세 빈 후세인 국왕의 우리나라에 대한 국빈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초남은 광장에서 레포 21발이 올렸습니다. 압둘라 2세의 중국 국빈 방문에 신왕, 공주, 부수상 겸 외 규모의 국가들 사이 협력 상생과 교류, 상호 참조의

0: 행동한 고현이라고 표했습니다. 2015년 우리는 중국 요르단 전략적 동반자 관계 건립을 공동 선포하고 쌍무 관계 발전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변화와 혼란이 교차하는 국제와 지역 정세 속에서 보다 더 함의가 깊고 보다 더 활력적인 양국 관계를 건설하는 것은 양국 인민의 공동 기대에 부합되고 글로벌 난망이 함께 자강의 길로 나아가는 대세에 어울립니다. 습금평 주석은 쌍방은 전통적 친선을 고양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다자 협력을 밀접히하는 한편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큰 발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하고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은 요르단의 독특하고 중요한 지역적 그리고 교육, 문화, 과학기술, 관광 등 분야의 교류를 전방위적으로 심화하고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민심 상통을 증진해야 합니다. 중국은 요르단과 함께 4대 글로벌 창의를 실천하고 유엔 등 다자기구에서 협조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요르단과 함께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공동 수호하고 인류명 공동체 건설을 공동 추진할 것입니다. 압둘라히 씨는 중국은 위대한 나라로서 습금평 주석의 지도하에 거대한 발전 성과를 이룩했으며 시에는 이를 탐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과 중국은 강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건립했으며 쌍방은 시종 서로를 존중하고 밀접히 협력하면서 재분의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계 중국 정책을 확고하게 실시하는 요르단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구성 부분임을 인정합니다. 요르단은 양국 관계를 깊이 중시하며 중국과 함께 경제무역, 제조, 농업, 과학기술, 의학, 문화, 교육 등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심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중국 기업이 요르단에 투자하고 공동 발전과 범연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해결을 추진해야 합니다. 압둘라히 씨는 요르단은 중국이 중동 사회에서 줄곧 공정한 입장을 견제하고 아랍 국가의 정의적 사업을 지지하는 것을 높이 찬성한다며 중국의 정의로운 입장은 지역 국가의
1: 이번 올바른 지속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은 당주왕의 확고한 지도 아래 이론 학습을 전 과정에 관철시키고 지속관 편차 문제를 참답게 조사하고 시정하며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와 규칙을 세우고 엄숙하고 실무적인 기풍으로 끝까지 밀고 나아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예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지적관 교양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지방의 당정 1인자, 새로 승진한 간부, 청년 간부, 중요 직위 간부에 대한 교양과 강습을 중점적으로 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도적 모범 역할과 부정적 사례에 관한 경시 교육을 강화해 당원 간부들이 언제나 올바른 지적관으로 책임을 짊어지고 직무를 다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상시적으로 조사 시정하는 것을 견지하고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적관 편차 문제에 대해 등한시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하며 효과를 바로 확인하고 새로 부임한 간 민주집중제를 엄격히 집행하며 지도 간부들과 정기적으로 담화하고 주의를 환기시켜 징후적 경향성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중앙 당건설 사업 지도소조는 24일 회의를 열고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올바른 지속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을 총화하며 학습 교양 성과를 다지고 확대하고 올바른 지속관 수립 실천에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할 때 관한 사업을 연구하고 배치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당건설사업지도소조 조장인 채기가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당건설사업지도소조 부조장 리희가 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는 냈으며 올바른 지속관에 대한 광범위한 당원 간부의 인식과 리해를 기피했습니다. 지속관 편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당성 단련을 실속 있게 강화했으며 각급 지도 간부의 정치 행

0: 명위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지방 각급 지도부의 임기 교체를 위해 영호한 사상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 단계의 재반 사업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학습 관철하며 학습 교양 성과를 다지고 확대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치적관 교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치적관 편차 문제를 상시적으로 조사 시정하며 실천과 실적을 중시하는 인재 등용 원칙을 확립해 당원 간부들이 올바른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상과 행동적 자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일상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형적 사건과 현행 사건을 통국 대통령이 취임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방글라데슈는 전통 친선을 자랑하는 우호적인 이웃 나라라고 표했습니다. 수교 51년 동안 두 나라는 시종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해왔습니다. 쌍방은 상호
1: 공무원이강 총리가 24일 북경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을 만났습니다. 리강 총리는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요르단의 실무적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국왕 폐하와 회담을 갖고 중국과 요르단 관계 발전에 새 청사진을 함께 그렸습니다. 중국은 요르단과 전통 친선을 계승하고 상호 지지를 굳건히 하며 고품질의 일대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고 경제무역 녹색, 디지털, 인문동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현대화의 길에서 손잡고 함께 전진하려 합니다. 중국은 중동 정세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요르단이 중국과 아랍국가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주길 바라며 더 높은 수준의 중국 아랍 우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은 요르단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국과 각급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무역,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요르단은 중국과 손잡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기대합니다. 오종룡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0: 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제54차 주석회의가 24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호능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최근 발표한 중요 연설과 중요 지시정신을 전달하고 학습 관철했습니다. 왕호능 정협 주석은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할 때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하며 습근평 당 건설 사상 학습 관철을 실속 있고 깊이 있게 전개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당면 경제 정세에 대한 중공중앙의 과학적 판단과 경제 사업에 대한 결책과 포치로 사상과 행동을 통일시켜 경제가 혁신 추구, 품질 제고, 그리고 양호한 발전세를 유지하도록 힘과 마음을 응집해야 합니다.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과 국가의 중심 사업을 둘러싸고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산둥 상해를 시찰할 때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해 농업과 농촌 현대화와 도시 현대화 건설에 지혜와 힘을 보태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 기초교육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과 지시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정협위원들을 조직하고 인도해 신질 생산력 발전,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 기초교육 확대와 품질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가치가 있는 의견과 제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포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교포 연합회와 지공당 등 각계의

0: 우세를 발휘해 교포의 마음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양진영이 습금형 총서기가 최근에 발표한 중요 연설과 중요 지시정신 학습 관서를 둘러싸고 발언했습니다. 전국정협 부주석이며 비서장인 왕동봉 등이 관련 의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 중공전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헌영이 24일 북경에서 제3회 중미 1.5트랙 대화에 참석한 미국측 대표를 만났습니다. 왕헌영은 올 5월 습금형 주석이 단둥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미 관계와 세계 평화 발전에 관계되는 중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소통을 진행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정상이 중국과 세계에 복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찬성합니다. 조강,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한정 국가부주석이 8월 24일 북경에서 쿠웨이트 제라흐 외교 대신을 만났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중국과 쿠웨이트는 두터운 전통 친화를 촉진하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라흐 외교 대신은 쿠웨이트와 중국 관계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며 중국의 장기간 이어진 소중한 지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쿠웨이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며 국제와 지역 사무에서 중국이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양국 수교 55주년을 계기로 재분화 협력을 심화하며 두 나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꾸준히 열어나갈 것입니다.
1: 국가식량물자비축국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여름 곡물 성수기 수매가 고공에 들어선 가운데 전국 각지의 각종 식량 경영 주체가 매입한 밀은 로계로 9천만 톤 이상에 달했습니다. 현재 남방 지역의 올벼가 집중 출하되고 있습니다. 각지의 수매 작업이 질서 있게 전개되고 있으며 수매 진척은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편입니다. 국가식량물자비축국 관계자는 농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8월 이후 국가 관련 부문이 잇따라 강서, 호남 등 도성에서 올표 최저 수매가 집행 대응안을 가동하고 하남성에서는 밀 최저 수매가

0: 작물 판매를 보장하고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촉진하게 됩니다.
1: 서장 팅르현이 8월 24일 가을 학기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지진으로 중대 피해를 입어 학교 전체를 재건해야 했던 창수향 완전소학교, 초고향 중심소학교, 취로향 완전소학교가 1년 남짓한 시공을 거쳐 전부 준공되어 사용에 들어갔습니다. 고원의 아침 햇살이 넓고 밝은 교실로 서서히 비춰들자 1479명 팅르지진 피해지역 학생들이 창수, 초고, 취로 등 3개 재건소학교에 새 교정에 들어섰습니다. 오전 10시 반 3개 학교는 동시에 국기 개항식을 거행했습니다. 초고향 중심소학교 학생 단증 취탄은 새 교수청사가 너무 아름답고 운동장도 커 좋다고 말했습니다. 신축 교수청사에는 고성능 점성 감쇄기가 내장되어 지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소산시킬 수 있으며 현재 건물의 내진 설계 기본 강도는 8도에 도달해 안전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초고향 중심소학교 교사 조가는 아이들이 교정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며 교실이 넓고 밝으며 설비도 구전하게 갖춰지고 내진 등급도 높아졌다고 소개했습니다. 2025년 1월 7일 서장 팅르현에서 6.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79개 학교가 각이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중 창수, 초고, 취로 등 3개 향의 소학교가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어 학교 전체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재건 기간 3개 학교는 분산 배치, 린근 학교 취학 방식을 채택해 37개 학급을 팅르현 성내에 림시로 배치하여 교육 교수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팅르현 교육국 츠단 부국장은 재건된 각종 교육시설 설비를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하여 신축 교사의 하드웨어 효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교육 교수질을 높여 아이들이 새 학교에서 건강하게 공부하고 즐겁게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공무원보도 방공실이 24일 새로정의 분토자 종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응급관리 계통의 선진 전용 대표 5명이 몸소 실천하며 위험 부담을 막고 응급 대책으로 대중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둘러싸고 종회 기자들과 교류했습니다. 강서성 남경시 진회구 진홍가도는 로후주택 단지가 밀집해 있고 봉사 대상도 많습니다. 진홍가도 응급집법중대중대장 5개는 기층응급관리사업에 참가한 이래 시종 한 가지 신념을 견지했습니다. 바로 사소한일마다 꼼꼼하게 체크해야만 대중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게는 안전생산을 한갈래 길에 비유하면서 비록 울퉁불퉁한 길이긴 하지만 이를 고르롭게 해나가는 책임을 다하며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진시 응급관리국 응급관리사무센터 주임 장동방은 지능화 홍수방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랫동안 쌓아온 홍수방지 실천 경험을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일체화 지휘 플랫폼으로 조난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안능그룹 무한구조기지 구조대원 한류는 장비와 과학기술이 구조작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류는 신세의 공동지원은 뛰어난 조문 실력과 과학기술 장비의 힘을 빌려야 하며 그래야 인민 대중이 생명과 재산 안전을 수호하는 면에서 더 큰 보장과 조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이며 우리나라 민족 사업과 경제 건설 전선에 걸출한 지도자이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전국위원회 부주석인 진무 동지가 병환으로 2026년 8월 24일 오후 3시 5분 북경에서 7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2: 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0부 우뚝솟은 관문과 험준한 길은 초롱성 같더라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우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로그램의 제목은 우뚝 서순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옹성 같더라입니다. 이는 모태동 동지의 시 업진나 노산관 중의 한 시구입니다. 우뚝 서순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옹성 같지만 지금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너물이라고 쓰므로써 두려움 없이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혁명자의 필승의 자신감을 잘 보여줍니다. 24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사기는 국가안보는 민족부흥의 토대이고 사회안정은 국가번영의 전제라고 하면서 반드시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그김없이 관철하고 국가안보를 당과 국가 위협의 제분야 전 과정에 관통시켜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국가안보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 총서기가 관련 연설과 논술에서 인용했던 전고들을 함께 풀어보면서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깊은 함의를 함께 학습하고 터득해보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사상해설인 북경사범대학의 한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국가안보는 민족부흥의 토대이고 사회안정은 국가번영의 전제라고 하면서 반드시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뜻김없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국가안보의 중요한 의의를 새로운 높이로 격상시켰습니다. 세종국 창건 이래 우리 당은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이끌고 하나 또 하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 또 하나의 역사의 길이 남을 인류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신시대 새 로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아 우리는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도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 안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주로 세 가지 문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이 총체적 국가 안보관이며 둘째, 무엇 때문에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하는지 셋째, 국가안보를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총체적 국가안보관인지 단편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2: 天下之事不盛则衰 天下之治不进则退 世界总是在矛盾运动中发展的，没有矛盾 世界。纵观历史，人类正是在战胜一次次考验中成长，在克服一场场危机中发展。
0: 1월 17일 습근평 주석이 2022년 세계 경제논단 화상 회의에서 발표한 연설문의 한 부분입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천하의 형세는 강성하지 않으면 쇠퇴하고 천하의 다스림은 발전하지 않으면 후퇴한다라는 고문을 인용했습니다. 이 문구는 습근평 주석이 당 19기 4차 전원회의에서 국가 안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의 출처는 어디인지, 오늘 우리의 국가 안보 수호에 어떤 개발을 주는지 본 프로그램의 보전 해설인 북경사범대학 강진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 가무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등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초로 공동부유를 실현한 내몽골 개로현의 경험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등에서 분발하자.

내몽골 통도시 개로현 소각이진의 만모에 달하는 목조지는 마치 펼쳐진 초록색 융단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던 염분이 꽉 찬 알칼리성 땅이었습니다. 초사육 대규모 농가인 범영래는 예전에 땅 표면에 하얗게 염분을 볼 수 있고 큰 바람만 불면 온통 노란 모래바람이 휘몰아쳤다며 풀을 심기는커녕 소와 양조차 다가가기 꺼렸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소각이진의 모래와 늪지 비중은 38%에 달했고 목초지 퇴화 삼억화 염분화 면적이 60만 물을 넘어 생태 환경이 극도로 열악했습니다. 2019년 개로현은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중과양초기술팀을 초청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연구소 공정사 류휘가 이곳에 상주하며 내염성 목초 신품종을 보급했습니다. 그는 개로의 환경이 염분에 강한 중과 양초 재배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종류의 풀로 한 지역을 복구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류휘는 심은 지 2년째 되면 양초의 뿌리 줄기가 사방으로 1.5m 내지 2m까지 뻗어나가고 피복도가 50%에 달하며 3년째엔 거의 100%에 이르러 안정적인 분집을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초가 한 번에 장착되면 20년간 다시 파종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래종의 침입을 억제하고 생태계의 원형을 300모의 초지를 임대해 목장으로 운영했습니다. 중과 양초가 소각이진의 뿌리를 내리면서 진정부의 개로현 부현장 상장은 역내 10만 모의 양초는 매년 자동차 3만 2천 대의 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를 흡수하고 180립방미터의 수원을 함양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전현 양초 산업의 생산 총액은

1억 1천만 원, 농민과 목축민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3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3: 없습니다.
0: 뉴스 추적.

카나다 칸이 총리가 8월 21일 저녁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카나다 협상 대표단을 소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8월 22일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미국 카나다 간 무역 협상 결렬에 대해 카나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밝혔습니다. 칸이는 미국이 200억 달러에 달하는 카나다 상품에 대해 관세 50%를 부과한 후 카나다는 창응한 보복성 관세 계획을 9월 8일부터 정식 집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칸이는 텔레비전 연설에서 협상이 무산된 핵심 원인은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불공정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카나다 주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이고 강압적 조언을 추가했으며 카나다는 미국이 협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칸이에 따르면 이번 주 초만 해도 쌍방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한 기본 합의에 접근했습니다. 카나다는 일부 전략 산업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고 미국산 주류 제품을 다시 진열하는 등에서 유연성을 보여주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협의 체결을 앞두고 미국 협상 대표가 카나다의 수용 불가능한 조항을 갑자기 제시했습니다. 칸이는 미국은 카나다와 기타 국가 간 새로운 무역 협정과 언어 문화, 주권에 대한 카나다의 입장을 제안하려 했으며 미국이 제시한 자동차 산업 관련 조항은 극히 불공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칸이는 미국이 요구를 많이 제출했지만 제공하는 내용은 너무 적었으며 카나다는 결코 협정 체결을 위해 국가 주권을 대가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복성 관세를 택한 이유에 대해 칸이는 카나다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나다 로열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카나다 경제 성장세를 완전히 뒤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타깃이된 플라스틱 제품, 전기 기계 등 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예측 불가능성은 일부 업계뿐만 아니라 무역에 관한 모든 산업의 신뢰를 크게 파괴할 것입니다. 칸이는 8월 22일 미국 상품에 대해 카나다가 정년 대

방식으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유제품 철강, 가전 펄프, 재질, 전자제품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반격조치 세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카니는 미국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을 거듭 무시하는 것은 경제통합을 무기화하는 것이며 쌍방은 과거의 모델로 돌아갈 수 없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제복에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2: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류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안도현, 성문진은 천혜의 자원에 입각해 하우스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딸기, 상황버섯, 산야채 등 특색재배 분야에 몰두하여 하우스 경제로 수입을 늘리는 등 토지자원과 산업을 활성화시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향촌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과일 향기 가득한 특색재배 산업은 달콤한 수익 증대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딸기와 포도 재배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비닐하우스 안에는 과일 향기가 풍기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풍성하게 수확된 과일은 시장에서 잘 팔려 농가에 두둑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포도 수확이 끝난 후 농가는 유효 포도하우스 자원을 활용해 하우스 닭사육 모시공항

이곳은 높은 약용 및 경제 가치에 힘입어 특색 재배에 주목받는 인기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성문진은 적합한 기후와 토양 조건에 의탁해 정확하게 상황버섯 특색 재배를 기획하고 하우스 상황버섯 양식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지금 채 재배 잠재력을 깊이 발굴, 비닐하우스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녹색 산야채를 재배하고 건강한 녹색 농산물이 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전 용정시 몽락목축업유한회사, 훈춘시 기릉목축업유한회사가 성급 브루셀라 균병 결핵병 정화장 현장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연변의 특색 우세산업인 고기소사양은 향촌진흥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국가 동물역병 예방통제 정책을 깊이 관찰하기 위해 주농업농촌국은 산업실지의 길부에 심사기술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동물원성 감염병에 초점을 맞추어 검측경고 강화, 무해화 처리 규범화 등 조치를 통해 사양 기업이 효과적인 통제에서 정화 근절로 도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행복을 언제 느끼시나요? 바쁜 아침 건널목 앞에서 신호등이 바로 파란색으로 바뀔 때, 지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늦게 오신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만원 버스 안에서 내 앞에 빈자리가 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큰 행복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진 않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행복이라 인정하지 않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잠깐이라도 미소 짓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되고요. 네, 오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맞는 여러분들의 직접 겪은 경험담,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추억이 있는 그곳과 그 사람. 네, 추억이 있는 그곳과 그 사람이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네, 나만의 추억이 담긴 그런 장소 혹은 또 추억이 담긴 그 장소와 그 사람. 네, 이런 주제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 최오PD 그리고 제케미챗 졸광 한어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 마음의 소리 코너, 네, 주제에 맞는 또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추억이 담긴 그곳과 그 사람, 네,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랑 자주 갔었던 음식점, 항상 앉던 그 자리를 보면 친구가 자꾸 떠오르네요. 지금은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지만 둘이 너무 자주 갔던 곳이라서 갈 때마다 생각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같이 갔었던 네, 그곳에서 또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었고 맛있는 음식도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먹으면 더 맛있고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곳에 또 가게 되면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단골 가게를 가면 늘 익숙한 듯그 앉던 자리에만 앉게 되는 그런 거, 네,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요. 간만에 또 문자 보내면서 친구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또 문자도 자주 하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우정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입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옛 여자친구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무심코 올려다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상한 걸 알았는데도 습관은 고쳐지질 않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뭔가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뭔가 익숙한 듯한, 네, 또 나도 모르게 생긴 그런 습관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요. 뭔가 또 그래도 좋은, 네.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추억 속에 잠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참여 감사하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 했고요. 네. 오늘 주제는 네, 추억이 담긴 그곳 그리고 그 사람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도 또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0: 네, 정선아에게 해피.
1: 어쩌면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떡이리게 마셨습니까?
2: 아야, 이 새누야 소리라고야. 사탕에서
1: 그삽니다.
2: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우선 알아서야 자세히 먹을게야. 알았지?
1: 너말이가?
2: 정말이요. 아, 그나저나, 야, 너 소리라고 온다는 게 어째 소식이 없는가?
1: 누기?
2: 야, 누기긴 누기겠어. 채채발이지.
1: 채채발이? 해요. 그거는 어찌 온답니까?
2: 야, 이 말하는 거 봐라. 가 설이라고 하지 어찌 오겠어.
1: 엄마, 왈라, 왈라.
2: 어째?
1: 아이, 따로따로 하면서 이렇게 돈을 자꾸 가져가는 거 말이다.
2: 글쎄, 어찌 겠어, 글쎄.
1: 너무 내 말에 또 돈 줬지?
2: 야, 갔다 바쁘다고 돈 딱.
1: 예?
2: 아이소지 뭐, 제 모르게 아이소지 뭐, 내가 아이소지. 아이소,
3: 형님! 아이소. 형님! 어우야, 화나다, 야! 인가 화나!
2: 야!
3: 어제 가면서 나, 엄마, 전 누배는 아리랑 노래 교실에서 뵈서 본 것 같은데. 맞지? 에헤, 여러분, 새해 복

0: 김치요. 나도 이렇게 설인사를 왔었구만.
1: 왔다 왔다.
0: 야, 아이고야, 형님.
1: 오랜만이다, 야, 오랜만이다.
0: 아,
1: 야, 왔어,
0: 아니,
1: 왔어. 빨리, 어째, 어째,
0: 아,
1: 어째, 어째,
0: 아, 어째, 어째. 얘는 체면부터
1: 야, 체면. 야, 야, 어째래, 야. 감사하다, 야. 그래면 야, 너도 새해
0: 설 복 막. 설 때문에 말 하지 말고 빨리.
1: 설 때문에 말이래.
0: 현실적인 거 달라. 현실적인 거. 빨리.
1: 야, 어따. 준비했다.
0: 잠깐 보자. 여두 개면 다 한 3천 원 될 것 같다.
1: 여기 귀시여, 귀시.
0: 됐어. 형님은 저 잡힐게.
1: 어째, 어째, 어째.
0: 됐고.
1: 어, 어째.
0: 사랑하는 아줌마!
1: 어째?
0: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았다.
2: 어머, 내 양이 어째, 어째, 어째.
1: 야, 어째, 김. 어?
0: 빨리. 어째. 무슨 있어, 없어?
2: 야! 하나 봐도 내 친구 또 받게. 확 차나래, 정말.
0: 확 차나래.
2: 어, 연락해. 야! 야, 야! 야, 야!
1: 뭐?
0: 내 입을 소리 조금 신경 썼어.
1: 신경 써야.
0: 야, 신경 많이 썼지.
1: 어, 무슨 이게? 그래, 이 고추 말린 게 나.
0: 야, 고추 말린 게.
2: 고추?
1: 그런 까지 말린 게?
0: 그런 까지 끼다 유진어요. 신에서 보고 죽겠어.
1: 오이.
0: 오이.
1: 옳지. 야, 이게 묵기.
0: 묵기.
1: 어째 다야 이게?
0: 야, 다야. 다야
2: 이게
0: 어째?
2: 야.
0: 더 많은 거 바라지 마.
1: 어째?
2: 어, 우리 토끼야. 어?
1: 어째?
2: 야, 니가 먹다 했으면 소 키고 어찌다는 게 소고기노.
1: 소고기노.
0: 아, 소. 돌, 돌 가다니 재물을 싸먹으면 되지.
2: 이게 뭐.
0: 어째, 그, 이게 둘이 한 1년 먹을게요.
2: 6천 원이 뭐, 송아지 하나 잡겠다.
1: 됐어, 됐어, 됐어. 엿어, 엿어, 엿어.
0: 빨리 빈장이
1: 엿어. 엿어, 엿어. 야,
0: 빨리
1: 생각해. 야, 태화, 여기 어째? 야, 그거 내 몇 분.
0: 야, 야, 야.
1: 태화.
0: 멋있는가? 태화.
1: 이거 벗어.
0: 어제
1: 오늘은 안 되겠다. 이거 벗어.
2: 너무 거이랄까?
1: 어서 벗어. 내가 그게 잘 안 해줬어. 벗어라, 벗어.
0: 싫다.
1: 어째, 야. 이거 벗어. 야,
0: 안 되겠어.
1: 야, 야. 제비를 벗어. 제비를 벗어.
0: 그렇게
1: 야,
0: 가겠다, 가겠다.
1: 벗어라, 벗어라. 야, 벗어라. 벗어라. 나를 갈 때, 어, 나를 갈 때.
0: 갈 때? 응. 내 저렇게 집을 가겠다.
1: 야, 야. 이거 안 된다, 채영아. 야, 일단 벗어. 나를 갈 때. 갈 때.
0: 욕심 난다.
1: 어, 야, 벗어라. 어서
0: 할때 해줬다 봐라.
1: 벗었지, 벗었지. 야, 저 안다.
0: 이제 이제
1: 미워, 저봐 와다다 하다. 야, 어째 또 이래.
0: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어째서 형님하고 하와 이렇게 들리고? 내 못하려면 좀 속시원.
2: 야,
0: 어째?
2: 차 나래. 이쪽 가자. 앉아라.
0: 정말 들어가.
1: 앉아라.
2: 앉아라.
1: 앉아라.
2: 차 놓기 전에 앉아.
0: 아, 취소. 앉아.
1: 앉아.
2: 야. 니 어째 자꾸 나로, 어, 아줌마, 아줌마 하니, 어, 어째 매부를 자꾸 해님, 해님 하니, 어? 니 어느 때 말 고쳐라, 어? 설라 더, 더? 누나, 누나고, 해님, 해님이고, 어? 매부, 매부고, 어?
0: 누나,
2: 아무튼, 아무튼, 그럴 뜻이다, 어? 알았죠? 어,
0: 다광, 무슨 말인 건 안
1: 알았지.
2: 아줌마, 아줌마 해봐라.
1: 아, 야, 저기, 저기, 야, 우리 평화롭게 얘기하자. 무슨 매부고, 뭐, 해님이고, 이렇다. 앉아라, 앉아. 야, 이거 숨
0: 차. 아, 야, 이 집 올 때마다 와다다 했다,
1: 야, 니 와다다, 앉아. 니 그래.
0: 진짜?
1: 앉아. 야,
0: 어?
1: 니 거의 용수랑 같이 목장하고 어찌나던게 어떻게 잘 되지?
0: 잘 되지.
1: 저랑 다 크지?
0: 완전히 대박이지.
1: 아, 대박이다, 이제.
0: 대박.
1: 어. 그래, 용수랑 잘이니?
0: 용수 잘 있지.
1: 어. 어째?
0: 아, 용수 잘 있다면 이게 아니다.
1: 어째?
0: 용수?
1: 어.
0: 지금 용수를 말하고.
1: 야, 저도.
0: 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2: 你啊哒哒哒哒。 빼놓고 말라.
0: 어제
2: 슬픈 샤미 소리 니 아따다다다다 이라고는 돈 달라더라. 그래 어째 빨리 말해라. 어째
1: 야 이거 저 어째서
2: 박차놓기 전에 빨리 말해라. 야.
0: 라그 말하는데 뒤고 땅 쳐놓기 무슨 말하는지 싹 잊어버렸대.
2: 야 니 벌써 지내와. 어 아따다다다다 뭐가지 말했다.
0: 아 그러다
1: 영수 어째
0: 잠깐 영수 아따 아따 이 말하고 하지 말랬지. 저 아줌마
3: 아줌마 이게 왔어.
0: 왔어 아줌마. 저기 뭐요 내 말은 하겠는데 특히 아줌마 절대 놀라지 마.
2: 야, 니 적게 놀라게 우리로 우리 숙박에서 아예 놀란다.
1: 야,
2: 빨리 말해라 아줌마야.
1: 야, 놀라겠는데. 니 어째 놀라지 말라거나 불안하다 야 어째야. 아,
0: 그게 놀랄 끈이 나인데 그지. 저 뭐요? 영수 전번에 목장에서 소를 잡아서 우리 철대에 소고기를 갖다 주고 있는데
1: 어째?
0: 이거 어쩌나? 어째? 영수 가게 앞에서. 끊어졌다 아이가.
2: 고마워.
1: 어째?
0: 내 극지 탈레가 봤다. 용수 다 끌어안고 본게 저거 어찌나 어찌나
1: 어째?
0: 어? 숨도 없고 맥박도 없고 다 없다.

0: 어떻게
1: 정말 내 눈앞에서 용수 죽어가는 모습을 본게 정말 정말 어쩔 바는 모르겠을 때 정말
0: 야
1: 어쩔 바는 모르겠을 때
2: 무슨 일이야 이게 용수 어째 그렇게 돼
0: 그래. 오야 나야 겹다
1: 빨리 살았다 죽어
0: 그래. 그렇게 비와뒀단 말인가?
2: 비와두기니 무슨 새로 졌지?
1: 나는 나는
0: 새도는
2: 다 야
0: 나비야
1: 말하겠다며
2: 야 나도 살자 야
1: 나를 죽이지
2: 야
0: 작은 게 큰 게
2: 야 무슨이야 죽은 용수 아깝지 그까이 뭐 생각이 더 이거 무슨 다 이렇다
1: 감사
2: 어때?
1: 근데 너 영수 죽었다 빼?
2: 야, 니 무슨 소리야? 니 여기로 오라.
1: 아이,
2: 영수 이제 죽었다며.
1: 아, 말이 형 별한테 돌아간다.
2: 어째?
0: 야, 봐라.
1: 둘이 말아 어째 영수 죽었다고 영수 어째 걸래?
0: 니 이제 아다다다다 하면서 니 눈앞에서 니 죽였댔어.
1: 내 죽였다고?
0: 어?
1: 내 어디 아다다 하면 영수 내 눈앞에서 죽었댔어.
0: 어?
1: 아다다다 하면 내 눈앞에서 쓰러졌댔지.
2: 야, 영수 어? 안 죽어.
1: 죽긴 내 애들 무슨 게 죽어?
2: 알 죽어!
1: 알 죽었지!
2: 야! 내 모습 봐, 이놈!
0: 내 모습!
2: 야!
0: 너무!
2: 야!
0: 간다고,
2: 이거야, 정말! 야!
1: 어제
2: 모습 봐, 이놈! 그래, 어떻게! 아, 모습 봐, 이게 아니라!
1: 어제 모습
2: 봐! 용수는 어떻게 살아났다니! 야, 빨리 말해라!
0: 빨리 말해라, 빨리! 야!
1: 야, 형님의 이 땀,
2: 땀이 나게 알게 니 그래!
0: 빨리 말해라, 야!
2: 빨리 말해라,
1: 야! 혈압 올라갈까 봐 그래야지! 그치, 걔네! 탁 쓰러져 있을 때 마침 야 급진이 이사 지나가다가 심장암만 한 게 살아났다 아이가
0: 뭐? 이 무식한
1: 심장암만
0: 그게 아니다 심폐소생술
1: 심폐 내 생활 사람이란 어떻게 될지 모른다
2: 그렇지
1: 아줌마 유생학교를 다녔지
0: 어?
1: 그때 그 중장이던가 아줌마 나 그거 배워줘 야 사람이란 건 모르겠더라
2: 야 정말 네 생각 잘했다 야 그게야 사람인 건 정말 모른다 야 그거 배워도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을 것 같다
1: 맞다
0: 이 심폐소생술이란 건 이 사람이 심장하고 폐기능이 다 없었을 때 하는 그 처치다
1: 그렇지
0: 너무
2: 어째
0: 뭐한까
2: 어째
1: 뭐
2: 어제 또 내야, 야. 정말,
1: 너무 귀찮아, 야. 내 니 동생아.
0: 이렇다. 어째 이렇게 소리 없니, 어째 소리 없니, 이렇게. 어째 이렇게 행패 없는가?
1: 내 어머니, 무슨 소리야?
0: 야, 여러분. 이참에 정리하자.
2: 뭐 또 정리다?
1: 죽어 정리하고.
0: 넌 우리 데서 돈 가져가기 말고, 어째 너는 가져온 법이 없니, 너는? 어? 니 그 돈 다 어디다 비벼먹어? 어?
1: 비벼먹어. 나도 그동안 돈 벌었어.
0: 가난해. 니 그래 그 돈 어때?
1: 지부지 지부
0: 지부? 야! 니 혼자 살니 지부 두 채색에서 뭐하니? 어?
1: 누나가 매부 지부지였어
0: 잘해봄 매부 누나 지부지였다 어? 아이고 정말
2: 니가 뭐라니?
0: 매부 누나 지부?
1: 누나하고 매부 살 지부지였다 누나가 매부 계속 말했대 이제 늙으면 고향 가서 살기 쉽다고 내 그래서 그동안 번 돈이랑 매부에서 가져간 돈이랑 합쳐서 지부지였어 집 앞에는 우리 매부 좋아하는 양상 짓고 결국 누나 찜질빵 좋아하지 화토 찜질빵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래
0: 아가
1: 에휴, 나도 다 안다. 누나하고 매부 자식도 없이 나를 동생처럼 자식처럼 생각해주는 거 내 어째 모르겠니? 그래서 저기 우리 어릴 때 부모를 일찍이 어째? 누나 나를 뒷잔등에 업혀와서 나를 다려온 거 내 그거 어째 모르게 나 다 안다니까 계속 타게 집 열쇠다 봄부터도 들어도 될게
2: 야, 참.
1: 술 다 돼라.
2: 야.

0: 아줌마, 먼저 봐, 어찌됐지요?
1: 야, 이 따위 낀 걔들 어째 쓰다고?
0: 무슨 말이야, 사람이 이러고 들지 모르지?
1: 야,
0: 설 다세요.
1: 야.
2: 저모,
1: 세요.
2: 어디 간가?
3: 설이라고 아 왔는데, 온종일 돈. 하긴 잘한다. 채영아, 야, 채영아.
2: 기부채 딴 거?

평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이 없는데요. 누구나 바람 맞으며 그 인생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누군가는 울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바람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버텨낸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과 함께하면서 가끔은 내 인생은 왜 이리 고달프냐 이렇게 한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변함없이 우리 옆에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 인생을 탓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해피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탈하게 보냈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 나이에 학교에서도 안 한 공부를 한다고? 이 나이에 무슨 책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모래밭에서 금싸라기를 채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비록 단번에 뭐 정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독서를 하면 흘러내리는 물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지식도 자라나겠죠. 네, 오늘 음악의 향기 코너 들을 첫 곡입니다. 리문남 씨의 어머니는 책이랍니다.

독창은 잘하는데 이중창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중창은 잘하는데 합창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 봄비는 여름비처럼 강하고 세차게 오지 않고 보슬보슬 옵니다. 겨운의 땅 밑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작은 생명의 초목들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봄비의 사랑으로 쓰다듬으면서 키웁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어린 자녀를 세차하고 강한 여름비의 매질로 키우면 반감과 상처가 분노의 화살이 되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쏩니다. 네, 봄비를 보는 것은 자녀 교육의 모범 부모를 보는 것 같아서 편안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라도 아리랑이 부른 노래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나그네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일을 한다면 정말 별로인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내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내가 가진 생각과 방식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수했지만 반복되는 삶에 의해 오염이 되고 그것이 익숙하게 돼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가끔씩 가장 순수했던 4살 때의 생각과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은 삶이나 같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나다운 삶, 내가 바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나의 행복한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야 하는 삶이 나의 인생입니다. 내 계획과 실천을 통해 나날이 좋아지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내가 바라는 행복한 삶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사랑받아야 할, 최고로 존경받아야 할, 최고로 행복해야 할 내 삶이 내 인생입니다.

부부 간에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말 한마디에 거친 감정이 생겨 불화를 불씨를 맞고 그날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답니다. 최승화, 방혜란 씨의 노래입니다.

동서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난 현관처 인정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바스티안은 주인님이 갑자기 돌아오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초라한 차림의 소년이 손으로 연주하는 악기를 등에 메고 서 있었습니다. 뭐냐? 무슨 일이냐? 클라라에게 볼 일이 있어요. 클라라 아가씨라고 말을 해. 그런데 너 같은 녀석이 우리 아가씨에게 무슨 볼일 있지? 아가씨한테서 40페니를 받을 것이 있어요. 어제 제가 아가씨께 길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갈 때 20페니, 그리고 올 때 20페니예요. 그러니까 합해서 40페니죠. 헛소리하지 마, 이 녀석아. 아가씨는 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시지 않는다. 빨리 돌아가거라. 그러나 소녀의 말을 듣고 제바스티안은 짐작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작은 아가씨를 말하고 있나 보군. 또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제바스티안은 마음속으로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따라오라. 먼저 방으로 들어가서 음악을 들려드리렴. 클라라 아가씨는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기뻐하실 거다. 제바스티안은 공부방 문을 두드린 뒤 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클라라 아가씨를 꼭 만나보고 싶다는 소년이 있습니다. 어머, 절 만나러 와준 소년이 방 한가운데서 열심히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벙긋거리고 있었고, 클라라와 하이디는 아주 즐거워하며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만둬! 당장! 로텐마이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음악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에게로 다가가는데 무언가 발에 걸렸습니다. 거북이였습니다. 깜짝 놀란 로텐마이어는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로텐마이어가 이렇게 높이 뛰어오르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제바스티안, 이 아이하고 동물을 빨리 쫓아내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바스티안은 배를 움켜쥐고 웃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의자 위로 올라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바스티안은 거북과 소년을 박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소년에게 돈을 지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다 40페니, 그리고 거기에다 40페니를 더 주마. 이것은 음악을 들려준 값이다. 실력이 꽤 좋던데. 공부방이 조용해지고 다시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공부방에 앉아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곧 제바스티안이 들어와서 클라라 아가씨에게 온 물건이라며 뚜껑이 덮인 바구니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클라라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빨리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로텐마이어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구니는 공부가 끝난 다음에 열도록 해요. 좀 봐. 하이디, 저 고양이 좀 봐. 저것도. 하이디도 신이 나서 고양이 네테와 제바스티안을 불러 이렇게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하이디가 밖으로 나갔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하이디를 불러 무섭게 말했습니다. 아델 하이드, 너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은 아이에게는 벌을 줄 수밖에 없다. 어둡고 습기찬 창고에서 벌레나 쥐들과 함께 있다 보면 조금은 얌전해져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지. 어디 한번 시험해보자. 하지만 하이디는 참으로 이상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고는 보통 지하에 있었지만 할아버지 오두막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방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곳에 치즈나 염소젖을 두었기 때문에 하이디는 그곳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벌레나 쥐 같은 것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퓨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둘째, 양로보험의 전국적 통합을 조속히 실현해야 합니다. 양로보험의 전국적 통합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수호하고 기업 간의 공평한 경쟁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유동을 촉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성급 기금의 통일 수취와 통일 지출을 확보하는 데 기초해 양로보험의 전국적 통합에 박차를 가해 전국적 범위에서 제도 통일과 지역 간 상호 협조, 상호 지원을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토지관리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토지관리 제도 개혁을 가속화하고 건설 용지 자원을 중심 도시와 중점 도시군에 편중해야 합니다.

국토공간계획 및 농촌토지소유권, 경영권, 사용권 확인과 증서 발급을 기본적으로 완료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도농건설 용지 공급 지표 사용을 성급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우위 지역에 보다 큰 발전 공간이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 총량과 소비 강도에 대한 이중 통제 제도는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 예방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르는 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10여 개 성에서 13호 교획의 총 에너지 소비 지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사 구시적이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재 등 면에서 보상을 전개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시장화 다원화된 생태 보상 기제를 구축.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주말에 시장을 한참 돌다가 물엿을 파는 것을 보게 되었고 순간 어릴 적 추억이 문득 떠올라 망설임 없이 물엿을 한 봉지 사들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양념과 간식이 많아 예전만큼 물엿을 자주 접할 일이 드물지만 투명하고 진득한 그 모습만 보아도 옛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어릴 적 집에서 고추장을 담그는 계절이 오면 동네 엿장수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물엿을 팔곤 했습니다. 온 동네에 달콤한 옛 냄새가 살짝 퍼지면 아이들은 하나둘 집 밖으로 뛰어나오곤 했죠. 어머니도 그때마다 그릇을 들고 나가 물엿을 넉넉히 담아 오신 뒤 부엌 찬장 구석에 소중히 두셨습니다. 고추장을 만들 때 잊게 됐습니다. 녹아 흐른 물엿이 끈적한 채로 졸졸 흘러내리더니 아이의 옷소매와 바닥 곳곳에 늘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물로 헹궈도 보고 걸레로 힘껏 닦아보았지만 끈끈한 물엿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계속 늘어붙었습니다. 결국 옷도 빨고 바닥도 닦느라 한참을 힘들게 청소해야 했습니다. 추억 속 달콤한 간식이 순식간에 골칫거리로 변한 웃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늘어붙다입니다. 끈적끈적하여 늘어나는 물건이 다른 물체에 붙다는 뜻입니다. 엿, 꿀, 풀 등 끈적이고 길게 늘어지는 물질이 바닥이나 그릇, 손 등에 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붙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끈적하게 늘어지며 달라붙는 특징까지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늘어붙다에는 또 한 곳에 계속 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전에 동생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외출은커녕 하루 종일 방에만 늘어붙어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혼자 휴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밖에 나가 산책하거나 여행을 가자고 권유해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방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취미생활로 캠핑을 알게 된 뒤로는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주말만 되면 직접 캠핑 장소를 알아보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0: 이처럼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늘어붙다로 표현합니다. 단순히 앉아 있다는 말보다 한 곳에 고정된 채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태도가 강조된 뉘앙스가 특징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우리의 눈 건강은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력이 1.0에 도달하기만 하면 눈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출생부터 생명이 끝날 때까지 눈 건강은 전 생명 주기에 걸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진시 안과병원 시광센터 주임 리리화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0세부터 8세까지는 사람들이 근시, 원시 또는 란시가 없어도 기능성 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돌리고 고개를 돌리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네, 약물 치료는 고혈압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많은 환자들이 약물 사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매일 혈압약을 복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압이 점점 낮아져 결국 저혈압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항고혈압제의 종류와 용량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사용을 규범화하면 혈압을 기준치에 안정적으로 도달시켜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저혈압의 발생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혈압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혈압이 떨어지면 약을 끊는 환자도 있지만 고혈압은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합리적으로 혈압약을 사용하면 부작용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환자는 부작용이 생길까 봐 약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일부 환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서 병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암의 주요 위험. 술은 간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에 혈관을 막는 물질과 항암제를 주입해 산소와 영양을 차단하는 식으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방법입니다. 수술이나 고주파 열 치료가 어려운 간암 환자에게 널리 시행됩니다. 전문가는 간암은 음주뿐만 아니라 만성 간염과 지방간, 간 경변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7월 열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변 민족융합커피창의대회가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장백산 백초원이 인삼산업에 새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시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 광화문 시민들이 출처가 불명한 야생버섯을 채취하거나 구매하고 식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8월 20일 한 잔의 동심커피 중화민족 한가족 연변 민족융합커피 창의대회가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민족사무위원회 주상무국,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운남성 보산시 산업원 관리위원회, 연길시 정부에서 공동 주최했습니다. 부주장 윤조희가 환영사를 하고 보산시 정격 부주석이며 시공상 연합회 주석인 온사홍이 축사를 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경길 바리스타 국가급 로무 브랜드 전문 추천 속의 샷 영상이 방영됐습니다. 이어 보산시 커피산업협회와 광동성 강문시 관련 책임자가 각각 커피 원료 산업과 커피 설비 제조 산업을 둘러싸고 전문 추천 소개를 진행했으며 연변 주커피문화교류발전협회가 연변 커피산업의 향후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연변과 보산 두 지역 커피산업협력 대상 체결식이 진행됐으며 연길 보산 커피문화전시중심 대상도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여러 민족의 문화, 지역 특색을 창의커피 제작에 융합해서 문화관광체험에 깊이 있는 융합과 쌍방향 상호촉진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연변이 관광을 통한 세 가지 교류 촉진 계획 시범 도시 건설 과업을 관철하는 혁신적인 실천이자 연변과 운남 보산의 지역 간 산업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두 지역의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협력상 생애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은 연길시 현급도시 커피의 왕 커피산업 토대에 의탁하고 커피를 뉴대로 삼아 운남 보산 등 커피 주요 산지와 손잡고 여러 민족의 경제적 상호 융합, 문화적 융합과 인재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히 수립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하고 민족 단결 진보와 변강 특색 산업의 고품질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0: 연변 본토에서 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일체화한 종합성 식품기업인 장백산 백초원은 본토 자본 우세와 기술 혁신 실력에 의탁해 올해 여러 가지 인삼계를 명절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는 바 대중들의 추석상에 특색을 더하고 길림 특색 식품과 문화관광 기념품에 금자 간판도 독빛냈습니다. 생산 작업장에서 기자는 자동화 생산 라인이 고속으로 가동되고 노동자들은 분류, 포장, 품질 검사 등 절차를 질서 있게 진행하면서 수출용 월병 가공 마무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변 위업식품유한회사 판공실 주임 장현진은 올해 추석 제품 생산은 7월 초부터 이미 시작되는 바 올해 인삼계를 월병에는 인삼 견과류 월병, 인삼 장미 월병, 인삼 련용 달걀 노란자 월병, 인삼 대추 월병 등이 있는데 이 제품들은 올해 출시한 여러 약식 동원계를 월병 제품 가운데서도 비교적 특색 있는 계를 제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수한 제품은 탄탄한 생산 실력과 엄격한 품질 통제 체계에서 나옵니다. 장백산 백초원은 연변 위업식품유한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32년간 식품 분야에 깊이 뿌리 내려왔는 바 8천여 평방미터의 생산기지와 국내 선진 수준의 자동화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은 시중 식품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면서 전 과정에 ISO 9001과 HACCP 두 가지 국제관리체계 표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료 구매와 생산 가공에서 완제품 출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리를 규범화해 관리하면서 제품 품질의 생명선을 확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제품 품질에 힘입어 기업은 연속 12년간 해외시장을 꾸준히 개척했으며

0: 제품은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및 유럽과 미국 시장에 수출되고 있고 연간 수출 판매액은 1천만 원을 넘어 국제식품 시장에서 염변 품질의 통영증을 얻었습니다. 염변 유협식품 유한회사 판공실 주임 장현진은 현재 수출 주문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 러시아 수출 고객이 새로 늘어 올해 수출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식품 생산 가공이라는 주된 분야 외에도 기업은 농업 더하기 문화 더하기 관광 융합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염변 민속문화와 길림 특색 농업 자원에 의탁해 식품 더하기 문창 쌍방향 발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무첨가 건강 음료, 지역 특색 과자 등 다양한 제품 체계를 잇따라 개발했으며 얼린 사과배 협객 본토 원작 IP 문창 제품도 출시해 염변의 지역 문화를 특색 제품을 통해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염변 위협식품유한회사 판공실 주임 장현진은 현재 회사가 주로 연구개발하는 방향은 상황버섯을 일반 간식으로 개발하는 것인데 상황버섯을 과자와 떡게를 제품에 접목해 심층 가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 했습니다. 염변 특색산업 승격의 새로운 기회를 맞아 장백산 백초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으로 잠재력을 발굴하고 우수한 품질로 본토 농식품 브랜드를 빛내며 염변 특색식품 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1: 근일 시시장감독관리국은 염변 황소 지리표지 특색 브랜드를 보호하고 공평하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염변 황소 전문지법 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불고기점, 샤브샤브점, 생고기 경영업체 등 중점 업태에 초점을 맞추고 지리표지 지법 표준에 따라 전면적인 조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법 1군에는 경영 주체의 지리표지 사용 권한 자격을 엄격히 확인하고 무허가 사용, 사용 권한 기한 초과, 규정 위반 표기 등 행위를 엄하게 조사 처리했습니다. 또한 매장 간판, 메뉴와 가격표, 온라인 매장, 선전 포스터 등을 마침없이 조사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상가들이 규범적으로 표기하고 별도로 가격을 명시하도록 독촉했으며 자격이 없는 경영 주체가 제멋대로 염변 황소 지리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용류의 원산지 추적과 품질관을 엄격히 틀어지고 검역 증명, 도축 증빙, 입고 장부를 하나하나 확인했으며 원산지 추적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상가는 염변 황소로 표기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방과 창고 구역도 현지 검사에 소고기 보관 조건과 신선도를 확인하고 요식업종의 모호한 표기, 허위 선전, 소비 오도 등 규정 위반 행위를 정돈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교육과 처벌을 결부하는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지법 일꾼들은 표식이 규범적이지 못하거나 장부 기록이 완전하지 못한 등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상가에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속여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리반 조사 처리해 감독 관리의 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0: 그늘 연결 도시관리부문은 주택소구역 공공수익 전문조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통신운영업체가 소구역에 신호철탑을 건설하고 임대료를 지불했지만 관련 자금이 소구역 공공수익에 귀속되지 않고 물업기업 계좌 심지어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물업관리 관련 법률 법규를 엄중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8월 20일 시도시관리행정지법국은 시공안국 경제범죄 수사대대와 연합해 물업기업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통신철탑 임대료를 점용한 문제를 둘러싸고 철탑 임대료 반환 현장회를 소집했습니다. 20여개 물업기업 관련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길림성 물업관리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업주대회의 결정 또는 업주 공동결정을 거치지 않고 그 어떤 단위와 개인도 공유 부분을 이용해 경영활동을 전개하거나 공유 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소구역 통신철탑 임대료는 전체 업주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공수익으로서 업주들은 법에 따라 자금 수입 지출에 대한 알 권리와 사용 결제권을 향유하며 물업회사는 사사로이 가로채거나 점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도시관리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시에서 철탑 임대료와 관련된 주택소구역은 59개, 물업기업은 42개, 철탑은 116개이며

0: 룩의 임대료는 282만 원입니다. 조사 확인 결과 반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57개 소구역, 112개 철탑, 273만 원입니다. 현재 일부 자금은 이미 반환됐으며 아직 154만 8천 원이 반환 작업 중에 있습니다. 회의에서 도시관리부문은 소구역 공공수익의 규범적인 관리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 문업판공실 주임 서계는 철탑 임대료를 반환하는 것은 우리 시 전문화 문업 소구역에서 공공수익을 정확히 사용하도록 규범화하고 문업기업과 개인이 공공수익을 침점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소구역 공유 부분에서 공공수익이 발생하면 먼저 공공수익의 내원과 금액을 소구역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공시해야 하고 이 공공수익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업주대회를 열어 공동표결을 진행하고 표결에서 동의한 뒤에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8월 하순이 들어서면서 삼림의 온도와 습도가 알맞아 각종 야생버섯이 집중적으로 생장, 번식하는 고봉기에 접어든 동시에 야생버섯 식중독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시질병예방통제중심은 광범한 시민들에게 출처가 불명한 야생버섯을 채취하거나 구매, 식용하지 말고 중독 사고 발생을 엄격히 방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예방통제부문 사업일꾼의 소개에 따르면 대부분 맹독성 야생버섯은 식용 가능한 야생버섯과 외관이 매우 비슷해 육안으로 색깔을 구별하거나 기존 경험에만 의존해서는 정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산에서 버섯을 채취해온 경험이 있는 본지 초민들도 잘못 채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일꾼은 특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AI 이미지 식별 소프트웨어로 야생버섯의 독성 여부를 판별하고 있지만 이런 도구에는 식별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색깔이 선명하지 않은 버섯은 독이 없다. 벌레가 먹은 버섯은 먹어도 된다. 고온에서 오래 끓이면 독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등 민간 감별 방법도 과학적 근거가 없기에 함부로 믿거나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일부 맹독성 야생버섯 중독에는 사람을 쉽게 현혹시키는 가성회복기가 나타납니다. 잘못 먹은 초기에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가벼운 위장 불편 증상만 나타나고 잠시 휴식한 뒤에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독소가 간과 신장 등 주요 장기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있어 이후 갑자기 여러 장기의 기능 부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독버섯 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그 어떤 야생버섯도 채취하거나 구매, 식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조리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독버섯의 독성을 제거할 수 없기에 요행 심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독버섯을 잘못 먹어 중독됐을 경우 즉시 120에 전화하거나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며 의사에게 잘못 먹은 상황과 시간,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또 가능한 먹지 않은 버섯 견본이나 사진을 제공해 의료기구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고국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기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발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0: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도 모르는 사이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도 쓰면서 외워야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0: 네, 손으로도 외운다고요? 어떠한 방법인데요?
2: 많은 친구들은 외우기가 잘 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0: 자신이 외우기를 못하는데
2: 엄마, 엄마는 도대체 왜 날 이렇게 머리 나쁜 애로 낳아주신
1: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외우지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2: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걸까요?
0: 그건 외우는 요령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외우는 걸까요?
0: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2: 첫째, 외운 것을 가정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세요. 남에게 한 번 가르쳐둔 것은 혼자 다섯 번을 외운 것만큼 기억이 잘 난답니다.
0: 두 번째, 손과 입을 사용하세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 배 다 잘 외우십니다.
1: 네, 그래요. 손과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만회한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복습을 많이 할수록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2: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1: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3: 接站，环23路到武定桥站就是。学养草树，寻常巷陌，人道济奴层处，时时处处可怀古，是国家的幸运，人民的幸福。拥有文化遗产，拥有未来。
4: 县遭受泥石流灾害，作出重要指示，强调千方百计搜救失联人员，加强各类风险隐患排查整治，确保人民群众生命财产安全。李强作出批示。习近平将出席2026年上海合作组织峰会，并对吉尔吉斯斯坦、埃及进行国事访问。
3: 赵乐际同全国人大常委会会议列席代表座谈。
4: 赵乐际会见乌兹别克斯坦总统办公厅主任。
3: 全国政协14届常委会第18次会议举行全体会议，王沪宁出席。
4: 丁薛祥在安徽合肥出席财政科学管理试点座谈会。15-57，我国将推动未来产业成为新的经济增长点。国家有关部门组织开展消防安全暗访暗查发现，多地劳动密集型企业存在重大火灾隐患。
3: 伊朗与阿曼拟建立霍尔木兹海峡安全海上通道，美媒称美方暂不会对伊朗发动新打击。
4: 加拿大宣布对价值约200亿美元的美国商品加征反制关税。以下是详细内容。本台消息。
3: 今天10时30分许，因尼泊尔一侧发生泥石流灾害，造成西藏日喀则市吉隆县吉隆口岸重大人员伤亡失联。 灾害发生后，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中央军委主席习近平高度重视并作出重要指示，指出，当务之急要千方百计搜救失联人员，转移安置受威胁群众，抓紧救治伤员，最大限度减少人员伤亡。要加强监测预警，注重科学施救，防止发生次生灾害。习近平强调。 当前正处防汛关键期，各地区和有关部门要坚持极限思维、底线思维，认真落实防汛防台风各项措施，加强各类风险隐患排查整治，坚决防范重特大灾害事故发生，确保人民群众生命财产安全。中共中央政治局常委、国务院总理李强作出批示指出。 要抓紧核清失联受灾人数，组织力量全力开展抢险救援，及时有序转移受险群众。 同时，注意科学施救，严防次生灾害。
4: 10号到9月3号将出席在比什凯克举行的2026年上海合作组织峰会，并应吉尔吉斯斯坦总统扎帕罗夫、埃及总统塞西邀请，对两国进行国事访问。本台消息。
3: 中共中央政治局常委、全国人大常委会委员长赵乐际今天上午同列席14届全国人大常委会第24次会议的全国人大代表座谈交流。他强调，要认真学习贯彻习近平总书记关于三农工作的重要论述和党中央决策部署，密切联系群众，发挥专业特长，履行代表职责，为持续巩固拓展脱贫。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총서기가 종료한 지시를 내려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을 창조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방글라데슈 대통령에 취임한 아람 길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0: 우수상 겸 외교 대신 등이 수행했습니다. 중공장 정치위원이며 중앙회사 사비원의 방공실 주임인 왕이 등이 환영 의식에 참석했습니다. 군악단이 양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안내하에 압둘라 2세가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역 정세 속에서 보다 더 함의가 깊고 보다 더 활력적인 양국 관계를 건설하는 것은 양국 인민의 공동 기대에 부합되고 글로벌 난망이 함께 자강의 길로 나아가는 대세에 어울립니다. 습근평 주석은 쌍방은 전통적 친선을 고양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다자 협력을 밀접히하는 한편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큰 발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하고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요르단의 독특하고 중요한 지역적 역할을 중시하며 요르단이 국가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요르단과 함께 정부, 정당, 입법기구, 지방 등 재반 차원의 내왕을 밀접히하고 국정운영 분야의 경험 교류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과 요르단 협력의 본질은 호혜 상생입니다. 쌍방은 발전 전략한 접목을 한층 더 심화하고 경제무역, 기초시설 건설, 교통, 광산 등 전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 한편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녹색 에너지 등 분야의 새로운 협력 성장점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 과학기술, 관광 등 분야의 교류를 전방위적으로 심화하고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민심 상통을 증진해야 합니다. 중국은 요르단과 함께 4대 글로벌 창의를 실천하고 유엔 등 다자기구에서 협조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0: 중국은 요르단과 함께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공동 수호하고 인류명 공동체 건설을 공동 추진할 것입니다. 압둘라이스는 중국은 위대한 나라로서 습금형 주석의 지도하에 거대한 발전 성과를 이룩했으며 새해는 이를 탐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과 중국은 강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건립했으며 쌍방은 시종 서로를 존중하고 밀접히 협력하면서 재분의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계 중국 정책을 확고하게 실시하는 요르단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구성 부분임을 인정합니다. 요르단은 양국 관계를 깊이 중시하며 중국과 함께 경제무역, 제조, 농업, 과학기술, 의학, 문화, 교육 등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심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중국 기업이 요르단에 투자하고 공동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길 바랍니다. 요르단은 습금형 주석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를 높이 평가하며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중요한 지도적 역할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양국 정상은 중동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중국은 전면적 휴전과 정치 외교 경로를 통한 분쟁 해소를 일관성 있게 주장하며 요르단을 포함한 지역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한다고 표했습니다. 중동 문제 핵심인 팔레스티나 문제 해결을 추진하려면 네 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정치적 해결을 견제하고 양국 방안이라는 정확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이 평화회담을 제외하도록 추진하며 팔레스티나가 빠른 시일 내 독립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팔레스티나인이 팔레스티나를 다스리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팔레스티나는 모든 팔레스티나인의 삶의 토선입니다. 팔레스티나인이 팔레스티나를 다스리는 원칙에 따라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관리와 가자지구 전후 세관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인도주를 견제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특기는 유엔 안전보장면 정세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중동 각국 인민이 평화와 번영을 노리도록 할 것입니다. 회담 후 양국 정상은 외교, 경제, 무역, 생산과 공급 사슬, 사법 등 분야의 여러 협력 문건 체결식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쌍방은 중국 요르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때 원한 중화민공화국과 요르단 하심왕국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저녁 습금형 주석은 인민대회당 금색 대청에서 압둘라 2세를 위해 환영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왕위가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최근 중요한 지시를 내려 올바른 지속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은 장기간 견지해야 할 임무이므로 반드시 뜻김없이 추진하고 학습교양 성과를 부단히 다지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각급 당조직과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며 고학적으로 결책을 내리고 실속 있게 일을 추진해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을 힘써 창조해야 합니다. 습근형 총서기는 18차 당대회 이래 한식이 당건설 과정에 존재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의 착안에 전당에서 학습교양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이미 당건설의 중요한 제도적 배치가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올바른 지속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은 당조항의 확고한 지도 아래 이론 학습을 전 과정에 관철시키고 지속관 편차 문제를 참답게 조사하고 시정하며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와 규칙을 세우고 엄숙하고 실무적인 기풍으로 끝까지 밀고 나아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예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지적관 교양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지방의 당정 1인자, 새로 승진한 간부, 청년 간부, 중요 직위 간부에 대한 교양과 강습을 중점적으로 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도적 모범 역할과 부정적 사례에 관한 경시 교육을 강화해 당원 간부들이 언제나 올바른 지적관으로 책임을 짊어지고 직무를 다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상시적으로 조사, 시정하는 것을 견지하고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0: 최저권 편차 문제에 대해 등한시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하며 효과를 바로 확인하고 새로 부임한 간부가 전직 간부 시절 남은 과제를 외면하는 현상을 바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순시와 순찰, 심계와 감독, 통계와 감독 등을 결합해 문제를 정밀하게 발견하고 대상성과 통찰력을 높여 정돈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험평가 지휘봉 역할을 잘 살려 차별화된 평가 체계를 완비화하고 실천과 실적을 모두 중시하는 인재 등용 원칙을 세우며 책임을 과감하게 짊어지고 주동적으로 일하고 실적이 뚜렷한 간부를 중용해야 합니다. 최저권 관련 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민주 집중제를 엄격히 집행하며 지도 간부들과 정기적으로 담화하고 주의를 환기시켜 징후적 경향성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중앙 당건설 사업 지도소조는 24일 회의를 열고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올바른 지속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을 총화하며 학습 교양 성과를 다지고 확대하고 올바른 지속관 수립 실천에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할 때 관한 사업을 연구하고 배치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당건설 사업지도소조 조장인 최기가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당건설 사업지도소조 부조장 리희가 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는 학습교양 사업과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학습교양 성과를 다지고 확대하며 올바른 지속관 수립 실천에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할 때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당은 지시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회의는 본기 학습 교양이 기본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길에서의 혁신을 도모하며 검소하고 실속 있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사상 인솔, 진지한 조사와 시정, 상급이 모범을 보이고 표면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며 중심을 위해 봉사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당내 집중 교양에 대한 법칙성 인식을 한층 심화시켰습니다. 회의는 이번 학습 교양은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혁신지론 무장을 확고하게 강화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과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며 학습 교양 성과를 다지고 확대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적관 교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적관 편차 문제를 상시적으로 조사 지정하며 실천과 실적을 중시하는 인재 등용 원칙을 확립해 당원 간부들이 올바른 지속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상과 행동적 자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일상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형적 사건과 현행 사건을 통보하고 공개하며 진속 효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을 다지고 학습 교양의 되돌아보기 그리고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 압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층층이 집행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석태봉, 리서류, 목홍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앙 당건설 사업 지도소조 성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실천과 인민, 의력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을 힘써 창조하자라는 제목으로 소평을 발송했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24일 아람길에게 축전을 보내 그가 방글라데슈 인민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방글라데슈는 전통 친선을 자랑하는 우호적인 이웃나라라고 표했습니다. 수교 51년 동안 두 나라는 시종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해왔습니다. 쌍방은 상호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와 관련된

0: 문제에서 상호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를 실현하는 길에서 양국은 손잡고 동행하며 복잡다단한 국제 풍문의 실현을 이겨냈습니다. 나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깊이 중시하며 알람길 대통령과 함께 전통 친선을 이어가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고 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시대 중국 방글라데슈 운명 공동체 건설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하도록 인도해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1: 공무원이강 총리가 24일 북경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고강을 만났습니다. 리강 총리는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요르단의 실무적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청 주석이 고강 폐하와 회담을 갖고 중국과 요르단 관계 발전에 새 청사진을 함께 그렸습니다. 중국은 요르단과 전통 친선을 계승하고 상호 지지를 굳건히 하며 고품질의 일대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고 경제무역, 녹색, 디지털, 인문동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현대화의 길에서 손잡고 함께 전진하려 합니다. 중국은 중동 정세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요르단이 중국과 아랍국가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주길 바라며 더 높은 수준의 중국-아랍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압둘라 2세 고강은 요르단은 한해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국과 각급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무역,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요르단은 중국과 손잡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기대합니다. 오종종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0: 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제54차 주석회의가 24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호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최근 발표한 책과 포치로 사상과 행동을 통일시켜 경제가 혁신 추구, 품질 제고, 그리고 양호한 발전세를 유지하도록 힘과 마음을 응집해야 합니다.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과 국가의 중심 사업을 둘러싸고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산둥 상해를 시찰할 때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해 농업과 농촌 현대화와 도시 현대화 건설에 지혜와 힘을 보태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 기초교육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과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정협위원들을 조직하고 인도해 신질 생산력 발전,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 기초교육 확대와 품질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가치가 있는 의견과 제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포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교포연합회와 지공당 등 각계의 우세를 발휘해 교포의 마음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2026년 상반기 전국정협 사업 상황에 관한 전국정협 주석회의 보고를 심의 채택하고 관련 보고를 전국정협 제14기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고항명, 하경, 신보안, 이화약이 제14기 전국위원회 위원 자격을 철회할 때 관한 결정을 심의 채택하고 전국정협 제14기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 상정해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정협 부주석인 석태봉, 전국정협 부주석 허춘화, 하후화, 양진영이 습근평 총서기가 최근에 발표한 중요 연설과 중요 지시정신 학습 관철을 둘러싸고 발언했습니다. 전국정협 부주석이며 비서장인 왕동봉 등이 관련 의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 중공전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력주석인 왕헌영이 24일 북경에서 제3

0: 미 중미 1.5트랙 대화에 참석한 미국측 대표를 맡았습니다. 왕호능은 올 5월 습금형 주석이 방중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미 관계와 세계 평화 발전에 관계되는 중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소통을 진행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 공감대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행에 옮기고 상호 올바른 인식을 증진하며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려 합니다. 또한 제분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의견 차이를 적절히 관리 통제하며 건설적인 중미 전략 안정 관계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측은 현재 미중 관계가 특별한 시점에 놓여 있으며 양국 정상의 훌륭한 관계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표했습니다. 양측이 공동으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건설적인 전략 안정 관계 구축의 공감대를 실행에 옮기고 기업 협력을 촉진하며 인문 교류를 늘리고 인공지능 등 위험 부담을 방지하여 양국과 세계의 복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찬성합니다. 조강,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한정 국가부주석이 8월 24일 북경에서 쿠웨이트 제라흐 외교 대신을 만났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중국과 쿠웨이트는 두터운 전통 친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습근평 주석과 미샬 에미르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국과 쿠웨이트 관계는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해 왔으며 재분야 교류와 협력도 꾸준히 진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쿠웨이트 수교 55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은 쿠웨이트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 공감대를 높이 평가합니다. 양국 수교 55주년을 계기로 재분야 협력을 심화하며 두 나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꾸준히 열어나갈 것입니다.
0: 국가 식량 물자 비축국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여름 곡물 성수기 수매가 고봉에 들어선 가운데 전국 각지의 각종 식량 경영 주체가 매입한 밀은 로계로 9천만 톤 이상에 달했습니다. 현재 남방 지역의 올벼가 집중 출하되고 있습니다. 각지의 수매 작업이 질서 있게 전개되고 있으며 수매 진척은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편입니다. 국가 식량 물자 비축국 관계자는 농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8월 이후 국가 관련 부문이 잇따라 강서, 호남 등두 성에서 올벼 최저 수매가 집행 대응안을 가동하고 하남성에서는 밀 최저 수매가 집행 대응안을 가동하여 정책의 안전판 역할을 발휘시키고 시장 기대치를 안정시켰다고 밝혔습니다.
1: 했던 창수향 완전소학교, 초고향 중심소학교, 취로향 완전소학교가 1년 남짓한 시공을 거쳐 전부 준공되어 사용에 들어갔습니다. 고원의 아침 햇살이 넓고 밝은 교실로 서서히 비춰들자 1479명 킹드지진 피해 지역 학생들이 창수, 초고, 취로 등 3개 재건 소학교의 새 교정에 들어섰습니다. 오전 10시 반, 3개 학교는 동시에 국기 개항식을 거행했습니다. 초고향 중심소학교 학생 단증 취탄은 새 교수청사가 너무 아름답고 운동장도 커 좋다고 말했습니다. 신축 교수청사에는 고성능 점성 감쇄기가 내장되어 지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소산시킬 수 있으며 현재 건물의 내진 설계 기본 강도는 8도에 도달해 안전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초고향 중심소학교 교사 조가는 아이들이 교정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며 교실이 넓고 밝으며 설비도 구전하게 갖춰지고 내진 등급도 높아졌다고 소개했습니다. 2025년 1월 7일

0: 종의 기자들과 교류했습니다. 강서송 남경시 진회구 진홍가도는 로후주택단지가 밀집했고 봉사 대상도 많습니다. 진홍가도 응급집법중대중대장 5개는 기층응급관리사업에 참관이래 시종 한 가지 신념을 견제했습니다. 바로 사소한 일마다 꼼꼼하게 체크해야만 대중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개는 안전생산을 한갈래 길에 비유하면서 비록 울퉁불퉁한 길이긴 하지만 이를 고르럽게 해나가는 책임을 다하며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진시 응급관리국 응급관리사무센터 주임 장동방은 지능화 홍수방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랫동안 쌓아온 홍수방지 실천 경험을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일체화 지휘 플랫폼으로 조난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안능그룹 무한구조기지 구조대원 한리는 장비와 과학기술이 구조작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류는 신세의 공동지원은 뛰어난 조문실력과 과학기술 장비의 힘을 빌려야 하며 그래야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수호하는 면에서 더 큰 보장과 조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이며 우리나라 민족 사업과 경제 건설 전선에 걸출한 지도자이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전국위원회 부주석인 진무 동지가
0: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0부 우뚝 조선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옹성 같더라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양초로 공동부유를 실현한 내몽골 개로현의 경험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에는 미국 캐나다 무역 담판이 실패로 돌아간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옹성 같더라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우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로그램의 제목은 우뚝 서순 관문과 흥준한 길은 초롱성 갓드라입니다. 이는 모태동 동지의 시 업진나 루산관 중의 한 시구입니다. 우뚝 서순 관문과 흥준한 길은 초롱성 같지만 지금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너물이라고 씀으로써 두려움 없이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혁명자의 필승의 자신감을 잘 보여줍니다. 24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사기는 국가안보는 민족부흥의 토대이고 사회안정은 국가번영의 전제라고 하면서 반드시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극힘없이 관찰하고 국가안보를 당과 국가위협의 재분야

0: 과정에 관통시켜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국가안보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 총서기가 관련 연설과 논술에서 인용했던 전고들을 함께 풀어보면서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깊은 함의
1: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이끌고 하나 또 하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 또 하나의 역사의 길이 남을 인류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신시대 새 로점은 순탄하지만은 않아 우리는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도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 안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주로 세 가지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이 총체적 국가 안보관이며, 둘째, 무엇 때문에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하는지, 셋째, 국가 안보를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총체적 국가 안보관인지 단편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2: 天下之志不胜则衰，天下之志不进则退。世界总是在矛盾运动中发展的，没有矛盾就没有世界。纵观历史，人类正是在战胜一次次考验中成长，在克服一场场危机中发展。我们要在历史前进的逻辑中前进，在时代发展的潮流中发展。无论风吹雨打。 人类总是要向前走的，我们要善于从历史长周期比较分析中进行思考，要善于从细微处洞察事物的变化，在危机中遇新机，与变机中开新局，凝聚起战胜困难的挑战的强大力量。
0: 방금 우리가 들은 것은 2022년 1월 17일 습근평 주석이 2022년 세계경제논단 화상회의에서 발표한 연설문의 한 부분입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천하의 형세는 강성하지 않으면 쇠퇴하고 천하의 다스림은 발전하지 않으면 후퇴한다라는 고문을 인용했습니다. 이 문구는 습근평 주석이 당 19기 4차 전원회의에서 국가 안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의 출처는 어디인지, 오늘 우리의 국가 안보 수호에 어떤 개발을 주는지 본 프로그램의 보전 해설인 국경 사범대학 강진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등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초로 공동부유를 실현한 내몽골 개로현의 경험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등에서 분발하자.

내몽골 통도시 개로현 소가기진의 만모에 달하는 목조진은 마치 펼쳐진 초록색 융단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던 염분이 꽉 찬 알칼리성 땅이었습니다. 초사육 대규모 농가인 범영래는 예전에 땅 표면에 하얗게 염분을 볼 수 있고 큰 바람만 불면 온통 누런 모래바람이 휘몰아쳤다며 풀을 심기는커녕 소와 양조차 다가가기 꺼렸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소가기진의 모래와 늪지 비중은 38%에 달했고 목초지 퇴화사막화 염분화 면적이 60만 물을 넘어 생태 환경이 극도로 열악했습니다. 2019년 개로현은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중과양초기술팀을 초청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연구소 공정사 류휘가 이곳에 상주하며 내염성 목초 신품종을 보급했습니다. 그는 개로의 환경이 염분에 강한 중과양초 재배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종류의 풀로 한 지역을 복구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류휘는 심은 지 2년째 되면 양초의 뿌리 줄기가 사방으로 1.5m 내지 2m까지 뻗어나가고 피복도가 50%에 달하며 3년째엔 거의 100%에 이르러 안정적인 분집을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가 한 번에 정착되면 20년간 다시 파종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래 종의 침입을 억제하고 생태계의 원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급 7년이 지난 지금 법령대가 임대한 2000모의 연분 땅은 이미 질 좋은 양초 목장으로 완전히 변모했고 그가 기르는 소도 100여 마리에서 현재 1200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토양 검사 데이터에 따르면 개로현 양초 재배 지역의 토양 연분 함량은 최초 1.2%에서 점차 0.3%로 떨어졌고 유기물 함량은 42% 증가했으며 황사 폭풍 발생 일수는 2019년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57세인 소가 기진 30방지촌 주민인 주정봉은 일찍이 300모의 초지를 임대해 목장으로 운영했습니다. 중과 양초가 소가 기진에 뿌리를 내리면서 진정부의 안내 따라 주정봉도 초지 전체에 양초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첫 해엔 싹이 듬성듬성하고 연분 반점이 여전히 눈에 띄었으며 2년차 보완 파종 후에도 상황은 조금 나아졌을 뿐 수입은 겨우 본전이었습니다. 주정봉은 그때 정말 소와 양을 다 팔아치우고 외지로 일하러 가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땐 기술진이 측정기를 들고 목장을 찾아와 토양 pH치가 8.9에서 8.2로 떨어졌다며 1년만 더 버티면 분명히 풍작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3년째 여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양초가 어른 허리까지 자랐고 수확 후 계산해보니 한 무당 건초 280kg, 씨앗 11kg이 나와 수십 마리 양이 1년 내내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씨앗 판매 수익도 상당했습니다. 개로현 부현장 상장은 역내 10만 모의 양초는 매년 자동차 3만 2천 대의 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를 흡수하고 180립방미터의 수원을 함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전현 양초 산업의 생산 총액은 1억 1천만 원, 농민과 목축민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3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패한 미국 캐나다 무역 담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조작.

카나다 칸이 총리가 8월 21일 저녁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카나다 협상 대표단을 소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8월 22일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미국 카나다 간 무역 협상 결렬에 대해 카나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밝혔습니다. 카니는 미국이 200억 달러에 달하는 카나다 상품에 대해 관세 50%를 부과한 후 카나다는 창응한 보복성 관세 계획을 9월 8일부터 정식 집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카니는 텔레비전 연설에서 협상이 무산된 핵심 원인은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불공정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카나다 주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이고 강압적 조항을 추가했으며 카나다는 미국이 협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니에 따르면 이번 주 초만 해도 쌍방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한 기본 합의에 접근했습니다. 카나다는 일부 전략 산업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고 미국산 주류 제품을 다시 진열하는 등에서 유연성을 보여주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협의 체결을 앞두고 미국 협상 대표가 카나다의 수용 불가능한 조항을 갑자기 제시했습니다. 카니는 미국은 카나다와 기타 국가 간 새로운 무역 협정과 언어 문화, 주권에 대한 카나다의 입장을 제안하려 했으며 미국이 제시한 자동차 산업 관련 조항은 극히 불공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니는 미국이 요구를 많이 제출했지만 제공하는 내용은 너무 적었으며 카나다는 결코 협정 체결을 위해 국가 주권을 대가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복성 관세를 택한 이유에 대해 카니는 카나다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나다 로열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카나다 경제 성장세를 완전히 뒤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타깃이된 플라스틱 제품, 전기 기계 등 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예측 불가능성은 일부 업계뿐만 아니라 무역에 관한 모든 산업의 신뢰를 크게 파괴할 것입니다. 카니는 8월 22일 미국 상품에 대해 카나다가 정면 대응 방식으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유제품 철강, 가전 펄프, 재질, 전자제품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반격조치 세부 사항은 향후 며칠 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카나다 국내는 보기 드문 단합력을 보였습니다. 카나다 야당인 보수당 대표 피에르 푸아리에 부르는 카나다는 일방적 패권 횡포를 담은 나쁜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미국의 태도는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스커치완주 주지사 스콧 모이는 미국 관세가 카나다에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카니가 불공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조항을 거부한 것은 옳다고 말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주지사 더그 포드는 하나, 대일 보복성 관세 조치를 주장해왔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이 상처를 주겠지만 카나다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지사 데이비드 이비는 미국이 제기한 협정 조항은 경제적으로 카나다를 미국의 신하나 번제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카나다 국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카나다 국민 다수는 미국에 대해 강경책을 취해야 한다고 합의를 이루었고 극소수 국민은 미국에 타협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협상 중단 후 미국 카나다 쌍방은 모두 협상 재개 시점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8월 22일 미국은 카나다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카나다와 새로운 협상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집권한 카니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온건한 타협 노선을 폐기하고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가원화 무역을 강조하는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카니는 정부는 핵심 주권과 경제 이익에서 남의 뒤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카니는 미국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을 거듭 무시하는 것은 경제통합을 무기화하는 것이며 쌍방은 과거의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보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들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2: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노래 교실 코너로 40분간 함께 즐겁게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윤영민, 한동해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황혼의 노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킹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예전에 배웠던 노래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향기 보내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4-34번, 794-34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세상의 향기 보내자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434번, 79434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황혼의 노래, 리란 가수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혼의 노래입니다. 아래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저 하늘에 붉게 타는 노을이런가. 저 하늘에 붉게 타는 노을이런가. 황혼의 인생길은 아름다워라. 황혼의 인생길은 아름다워라. 우리 대학 문화 활동 한양 즐거워. 우리 대학 문화 활동 한양 즐거워. 춤 노래도 흥겨워 낭만이 산다네. 춤 노래도 흥겨워 낭만이 산다네. 후렴구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비친 우리네 인생.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비친 우리네 인생. 우리 모두 인생을 빛나게 살자. 우리 모두 인생을 빛나게 살자.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저 높은 산 눈부신 백설이런가. 저 높은 산 눈부신 백설이런가. 백발은 날리어도 정열은 넘쳐라. 백발은 날리어도 정열은 넘쳐라. 의학 지식, 생활 지식 열심히 배워. 의학 지식, 생활 지식 열심히 배워. 건강한 몸 지켜가며 청춘에 산다네. 건강한 몸 지켜가며 청춘에 산다네.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비친 우리네 인생.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비친 우리네 인생. 우리 모두 인생을 빛나게 살자. 우리 모두 인생을 빛나게 살자.

네, 윤영민 한동의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황혼의 노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번, 7926번입니다. 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0: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노래 교실 코너로 황혼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윤영민, 한동해 작사, 리드용파 작곡, 리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 79262번입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 79262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0: 네, 노래마다 오늘 노래교실 코너로 윤영민 한동예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황혼의 노래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 792-6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노래 한마당과 함께하는 사이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졌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시간 다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조속히 실현해야 합니다. 양로보험의 전국적 통합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수호하고 기업 간의 공평한 경쟁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유동을 촉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성급 기금의 통일 수취와 통일 지출을 확보하는 데 기초해 양로보험의 전국적 통합에 박차를 가해 전국적 범위에서 제도 통일과 지역 간 상호 협조, 상호 지원을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토지관리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토지관리 제도 개혁을 가속화하고 건설 용지 자원을 중심 도시와 중점 도시군에 편중해야 합니다. 국토공간계획 및 농촌토지소유권, 경영권, 사용권 확인과 증서 발급을 기본적으로 완료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도농건설용지 공급지표 사용을 성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우위 지역에 보다 큰 발전 공간이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 총량과 소비 강도에 대한 이중 통제 제도는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 예방 퇴치 난관은 선순환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종적 생태 보상 기제를 완비하고 삼림 종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화 수단을 활용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전국적 범위에서의 인원 유동의 편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을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탄 인연입니다. 김문우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대소동. 그 다음 날 아침 현관처 인정이 작은 아가씨를 말하고 있나 보군. 또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세바스티안은 마음속으로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따라오라. 먼저 방으로 들어가서 음악을 들려드리렴. 클라라 아가씨는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기뻐하실 거다. 세바스티안은 공부방 문을 두드리는 넓은 식당을 가로질러 공부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작은 소년이 방 한가운데서 열심히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벙긋거리고 있었고, 클라라와 하이디는 아주 즐거워하며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만둬! 당장! 로텐마이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음악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에게로 다가가는데 무언가 발에 걸렸습니다. 거북이였습니다. 깜짝 놀란 로텐마이어는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로텐마이어가 이렇게 높이

0: 뛰어오르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제바스티안, 이 아이하고 동물을 빨리 쫓아내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바스티안은 배를 움켜쥐고 웃었습니다. 로셉마이어는 의자 위로 올라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바스티안은 거북과 소년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소년에게 돈을 지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다 40페니, 그리고 거기에다 40페니를 더 주마. 이것은 음악을 들려준 값이다. 실력이 꽤 좋던데. 공부방이 조용해지고 다시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공부방에 앉아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곧 제바스티안이 들어와서 클라라 아가씨에게 온 물건이라며 뚜껑이 덮인 바구니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클라라는 그 속에 무엇이... 고양이들은 온 방안을 휘젓고 다니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매우 기뻐서 정신없이 소리쳤습니다. 어머 귀여워, 저기 뛰어다니는 거 좀 봐. 하이디, 저 고양이 좀 봐. 저것도. 하이디도 신이 나서 고양이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어이없는 표정으로 클라라와 하이디를 쳐다보던 선생님은 고양이가 달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리를 번갈아가며 들어올리느라 바빴습니다. 로텐마이어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꼼짝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소리를 지를 수가 있었습니다. 토이네테! 토이네테! 제바스티안! 더 무섭게 말했습니다. 아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퓨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 인기 코너 들을 첫 곡입니다. 리문남 씨의 어머니는 책이랍니다.

독창은 잘하는데 이중창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중창은 잘하는데 합창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에는 귀를 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음악을 즐기려면 화음의 매력을 알아야 하고 나도 그 매력 속으로 들어가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남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평소에도 친구나

네, 봄비는 여름비처럼 강하고 세차게 오지 않고 보슬보슬 옵니다. 겨운의 땅 밑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작은 생명의 초목들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봄비의 사랑으로 쓰다듬으면서 키웁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어린 자녀를 세차고 강한 여름비의 매질로 키우면 반감과 상처가 분노의 화살이 되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쏩니다. 네, 봄비를 보는 것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수했지만 반복되는 삶에 의해 오염이 되고 그것이 익숙하게 돼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가끔씩 가장 순수했던 4살 때의 생각과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은 삶이나 같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나다운 삶, 내가 바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나의 행복한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야 하는 삶이 나의 인생입니다. 내 계획과 실천을 통해 나날이 좋아지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내가 바라는 행복한 삶은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3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着命运的模样。你的泪光，我的泪光。

0: 现在是凌晨四点半，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

0: 到率最高。
1: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2: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